어제는 미국에 계시는 한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래가 오더니 그냥 계속 교회를 저 앞에부터 옆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계속 이래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겉에서 보는 것도 더 이쁘게 해놔야 되겠구나. 예, 우리가 시골 가면 그렇잖아요. 고향에 오랜만에 고향 가면은 고향에 옛날에 우리 집이 여기 있었다. 아니면 우리 집이 여기 있었다. 이제 흔적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은 가서 아직도 옛날 집 있으면은 이 뒤에는 내가 뭐를 했다. 뭐 여기는 뭐를 했다. 그런 게 추억되어지잖아요. 근데 보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래 들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의 손발의 삶이 없으면은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해가 들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필리핀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필리핀 현지에는 하영수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또 우리 교회 이재근 장로님이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이분들의 그런 신앙 생활, 그 다음에 선교 현지, 우리 하영수 목사님이나 이재근 장로님의 선교 현장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영수 목사님도 이재근 장로님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살아가다가 지금 와서 철이 들어보니 우리가 양포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선교를 이제는 우리 교인이니까 그것 또한 우리 일이겠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반기에서는 필리핀에 세 번을 다녀왔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귀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어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는 지난 25년째 지난 고전주에 있었던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감사할 줄 아는 교회, 또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나 특별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저분들을 성대하게 위로의 잔치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하면서 몇 달치가 될 만한 그분들의 용돈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런 모습들과 가서도 정말 잊지 못할 그를 아름다운 추억이었음을 고백해주는 저들의 모습들, 이 일을 이룬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바로 양포교회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올해 19년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가고 또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초청 잔치 같은 거 지난번에 그 어른들 초청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은 그냥 막 시간이 지나서 주일만 되니까 사람도 와 있고 뭐 준비 다 돼 있고 그냥 보고 예배만 드리고 보고만 가고 이러지만은 거기에 준비라는 것은 벌써 한 달 전부터 보통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준비들이 잘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19년째 우리가 3호 세미나를 하고 있고 25년째 우리가 6.25 참전용사 행사를 해도 이것 갖고 우리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저 남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안에서 헌금을 하셨고 그 헌금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3호 세미나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3호 세미나가 한번 우리가 이게 이루어질 때는 들어가는 예산 전체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많은 돈들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천만 원을, 이천만 원을, 뭐 삼천만 원을, 아니 교회가 담임 목사 사례를 주지 못할 만큼 힘든 그런 가운데서 20년이 넘는 동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그만큼 예산이 풍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교회도 억수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우리가 하던 그동안의 모든 선교와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이런 모든 행사들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특별히 누가 헌금을 따로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따로 헌금하신 분들이 없다니까요. 그때 양복 한 벌, 지금 양복 한 벌 똑같습니다. 19년 전에 양복 한 벌, 지금 19년, 20년, 25년, 19년이 지나도 지금 양복 한 벌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특별한 뭐가 없었잖아요. 또 특별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거 없어도 그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고 이 일을 하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고 지금은 그 수에 뭐 하여튼 반 정도가 동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참 마음이 행복한 것은 지난번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호도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왕이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왕이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자. 우리가 늘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동안에는 큰 선물 하나,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는 동안에 우리 최장로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교인들은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전부 다 그렇다고 내가 누를 붙잡고 내놔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를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집사님, 장로님이 아, 그 목사님 요번에 제가 TV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본인이. 그럼 제가 속으로는 억수로 좋은데 그리고 표현을 그래 뭐하고 아이고 집사님 해주시면 너무 좋지요. 또 그러니까 집사님이 한 7, 8년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이 한 7, 8년 전부 타교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체 선물이나 이런 거는, 요번에는, 요번 같은 이런 경우들은 이게 이제 사실 오시면은 사모님들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없게 그분들 손에 그래도 뭔가를 쥐어드려야 되니까 그게 제일 비싸요. 근데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사업 현장에서 이제는 다 물러났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창 사업을 하실 때고 지금은

물러나니까 목사님요, 이제는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뺄 수도 없고 뺄 구멍도 잘 없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게 맞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마음이 참, 야, 맞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혜성처럼 우리 장로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후로는 장로님이 지금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장로님이니까 하는 거, 그런 말,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건요 죄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그런 마음 자체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 참 장로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아마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도 저만큼 주면은 나도 충분하고 그거 받고 뭐 할까 봐 더한다. 더 많이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게 지금까지 이거요. 지금 사모세미나 같은 이런 경우는요, 시내 교회 1,000명, 2,000명 교회가 매년 하라 그러면은 해낼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할 엄두도 안 나고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가, 우리 양포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는 많은 과정들,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요, 복음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의 마지막은 항상 이래요.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얼굴 표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뭐 권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니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애를 묻고 번 거, 내가 애를 묻고 공부한 거, 내가 애를 묻고 노력한 거, 이렇게 되면은 이미 기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기준만 바뀌면은요, 질병 가운데서도 낫게 될 것이고, 이 기준이 바뀌면은 가난이 부자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기준이 바뀌면은 무식한 자가 유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우리의 환경이 이것만 바뀌면은 다 바뀌어. 왜? 이것이 지금 바뀌지 않을 때는 주인이 내고,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래, 그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아픈 사람은 치료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은 또 하나님 풀어서 쓰실 것이고, 놀랍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속에 가득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항상 장사를 해도 돈을 잘 벌고, 뭐 직장에 가도 잘 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요, 내가 자꾸 나눌 때 식사라도 대접하고 선물도 사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참 오랜만에 은혜로운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성함이 김은혜 권사님인데 이름이 원래 은혜냐, 연세가 많은데 그걸 물었더니 중간에 예수 믿고 이걸 은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집회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봉투를 그 중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래 주는데, 그래 주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저 목사님이 쉬시면서 아니면 내려가시면서 음료수라도 사 드시라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귀한 그 예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거부를 할 수도 없고 그래 받았어요. 뭐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받고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와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가만히 그 봉투를 넣어놓고 이제 거기 기도 제목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이거를 두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차를 드시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개인이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그 사람 개인에게 밥 사주고 개인이 가고 또 어떤 게 있으면 개인이 하는데, 이 교회는 강사 목사님의 차를 대접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더라. 거기에서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서 저한테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만나면은 또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지금 신앙생활이나 또 삶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잘 되어서 행복하게 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 권사님의 좋은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님이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선교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은 주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체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해가는 것은 주체가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래 되니까 주체가 주님이고, 반대로 교회를 통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으로 뭐 헌금을 하든지 어디 가가 기부를 하든지 그것은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은 개인이 나누는 것은 그건 자기에게, 자기는 고까지.

있지. 거기에 더 어떤, 그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많은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슈바이처 박사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강의를 가서 마쳤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별칭이 있고요. 또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원래 대학 파리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또 촉망받는 음악가, 신학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님 자체가 그거를 그 자기가 대학 교수로 그 다음에 음악가로 신학자로 있는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느지막히 다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의 라이센스를 따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이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람바네레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낳고 또 소외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래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기를 이 세상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을 돕고 섬기는 방법을 발견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방법을 알아서 그거를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이나 명예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섬김과 나눔은 때로는요 보면은 밑빠진 독에 그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섬기고 일을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눈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아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많은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하는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박국에도 또 우리가 선지자들 전체를 우리가 다 봐도 선지자 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선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가만 놔둬라. 조금 있으면 결과가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가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0: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늘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주님, 지금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는 내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참된 신앙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과 손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그저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믿음을 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없는 사람이 빚을 내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 순간 온 걸 가르쳐 줄 것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은행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그것은 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 그 다음 내 생각, 내 모든 환경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제1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손성진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1: 환영합니다. 경주 제1침례교회, 경주에 침례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2: 네.
1: 그 가운데 또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에 사실 침례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경주 제일 침례교회가 어쨌든 침례교회 가운데는 가장 앞에 세워졌고 또 여러 교회들을 또 선도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장점은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어떤 힘, 또 섬김으로써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성들,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사람들을 또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역할들, 그게 현재 경주제일침례교회가 경주 안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손 목사님께서는 경주시 기독교연합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올해

0: 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셔서 조금 편안하십니까, 목사님?
1: 글쎄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작년만큼 이제 분주하고 또 연합회 어떤 전체에 관한 부분의 책임성에서 조금 홀가분해진 건 맞고,
0: 네.
1: 그러면서도 연합회 사역에 관하여서 마음에 또 애틋함이 있고, 그렇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0: 요즘 경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1: 경주는 사실 요즘에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에이펙 이후에 조금 더 활력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바라는 것은 지역의 교회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
2: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1: 경주의 문화 혹은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여러 전통과 문화들이 여러 나라들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또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경주 에이펙 유치 과정 때부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경주지 기독교연합회 산하의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이걸 정말 우리 경주시가 유치하기를 바랬었어요.
0: 예.
1: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2023년도 무렵에 인천 또 부산 뭐 더 유력한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0: 예, 예. 사실 확률이 그때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주가.
1: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인천에 방문했더니 뭐 인천은 당연히 인천에 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주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주의 에이펙이 열려지기를 또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제가 그 당시 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교회들에게 공문 보내서 유치를 위해서 서로가 서명운동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교회 주도하에서.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경주 에이펙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고 요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0: 가끔 경주에 가는 저도 느끼니까요, 목사님.
1: 네,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만납니다.
0: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1: 예. 전에는 사실은 조금 뭐 가까운 중국, 이렇게 일본 이런
0: 맞아요.
1: 분들이었는데요. 최근에 느끼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멀리에 있는 분들이 경주 에이펙 이후에 경주를 찾고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0: 참 세계의 경주는 곧 세계의 한국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2025 에이펙 회의를 교계 성도들의 노력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놀랍고 또 감동이 됩니다. 앞으로 포스트 에이펙도 에이펙만큼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또한 기도로 진행시켜 나가야겠죠, 목사님?
1: 저는 그렇게 느껴요. 사실 제가 볼 때 경주 지역의 어떤 우리 시민들이 에이펙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많이 이제 올라갔거든요.
0: 네.
1: 이게 사실 우리 시나 또 도나 이런 부분에 이제 포스트 에이펙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적인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호도 좋고 다 좋은데
0: 그렇죠.
1: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경주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앞에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경주가 앞으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주요한 도시로 부상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를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수고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면 이게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력과 또 영향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손성진 목사님께서 경주에 오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죠?
1: 올해 6월 지금 현재가 제가 딱 7년 채웠습니다.
0: 7년?
1: 예.
0: 아직 10년이
1: 안
0: 채 안 되셨는데 네. 굉장히 오래 경주에서 사역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1: 제가 볼 때 경주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경주 지역의 문화 혹은 여러 가지를 빨리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도시에 살던 사람으로 지역에 와서 느꼈던 게 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또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향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것들에 잘 동화하고 잘 그렇죠. 맞춰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어느새 제가 7년 된 걸 잘 모르더라고요. 늘 오래 계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기쁜 일이고 어쩌면 제가 잘 적응했다라고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제가 잘 맞춰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0: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경주가 참 개성 있는 도시고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 또 다른 관광지와는 차원이 많이 다른 독특한 개성이

0: 하는데 7년간의 경주 사역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1: 사실 처음에 와서 예상은 했지만 경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교 문화의 영향들,
0: 그렇죠.
1: 또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어떤 내면에도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컸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 또 집사로 불리는 분들이 종종 불교 행사에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0: 오, 그래요?
1: 근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런 걸 하면서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꾸어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혹은 어떤 그런 전통적인 것들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가야 될 가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게 아마 충돌도 됐을 거예요, 본인들 사이에서.
0: 그렇죠.
1: 근데 목회자인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더 많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얘기해야 되니까 뭐 지금 제 느낌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
0: 네.
1: 그러나 여전히 경주라고 하는 지역은 그 성향과 또 전통과 문화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 있을 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 문화의 부분들 혹은 교회 안에서 있는 활동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켜가고, 네, 우리도 이런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사실 경주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불교의 영향, 또 유교의 영향, 샤머니즘의 영향들이 정말 많은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이 시대를 지배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많이 침투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경주에 오신 지는 7년 되셨고 그 이전에는 어디서 사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목회의 궤적을 한번 나눠주세요.
1: 일단 뭐 서울에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당연히 이제 전도사와 부목사 생활을 했었고 선교와 목회에 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미국 남침례교단 신학교인 뉴올리언스 신학교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좀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동안에 유학생 교회, 작은 교회에 잠깐 담임 사역을 또 담당하고 마치고 나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미국에 남는 문제를 했는데 저는 갈 때부터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 네,
1: 한국에 바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강릉에 목회 임지를 얻었었고.
0: 강릉이요?
1: 예. 그리고 또 경주로 오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 미국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 한번 받았었는데,
0: 네,
1: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은 항상 서울권에서 목회를 찾을 줄 알았는데 지역으로 가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다 그런 말인데 사실 저도 예상 못합니다. 그냥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죠.
0: 네. 결정의 키를 쥐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1: 맞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서울이 아니라 경주에 계신 게 경주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저는 참 감사하네요. 자,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가요 정체기 내지는 침체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오늘날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나눠주세요.
1: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기 때문에 더 그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곧 끝난다라고 하는 말 계속 나왔었어요.
0: 그렇죠.
1: 이제 곧 정체 또는 침체의 시기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들 말고는 이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도시권에 있지만 여전히 개척교회 상황을 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말을 사실 그때부터 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잘 대비를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부흥의 시대가 저물고 침체와 정체가 찾아와도 뭐 나는 괜찮을 거다, 혹은 뭐 잘 준비하면 또 어떻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막연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방향을 찾았던 교회들은 어쨌든 정체와 침체의 시기를 만나도 잘 넘어갑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지금 얻고 있는 문제들처럼 그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우리 주일학교 체제들이 많이 무너져가는 것도 여러 교회들의 문제죠.
0: 그렇죠.
1: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을 또 지켜가고 방법을 찾아가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도전받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세속의 도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나태함의 도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다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또 회복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신앙의 기본.

0: 지켜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선포하고 또 요구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는 것과 이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계속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한 이러한 신앙을 지키는 교회 또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건데 말과 혹은 구호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성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네. 또 삶의 어려움들을 다시 또 들어주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1: 알고도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그 뼈저린 실책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뒤처졌다고 해서 다 포기할 수는 없고요.
0: 그렇죠.
1: 예. 늦었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이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셉이 7년 흉년을 준비하면서 7년 풍년의 시기를 보냈던 것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기는 쉽지만 막상 실제 상황 가운데서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제1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손성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제1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뵐 때마다 명확한 논리, 풍부한 어휘로 또 멋진 소통 능력의 소유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을 목회자로 또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1: 좋은 부모님을 만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권유들을 많이 받았었고.
0: 아버님이 목사님
1: 아니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 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로서 기대감, 또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말들을 좀 듣고 자랐던 것.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 소명과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청년 시절에 이제 정말 여러 수련회들 훈련 받았던 것들이 좋았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신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신대원에 진학해서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이냐, 또 어떤 목회의 일들을 준비할 것이냐에 관해서 많이 고민했었던 것, 그때 배웠던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설교와 또 책을 이제 접하면서 정말 그것들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고. 네. 특별히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청년 시절에 자주 들었던 오카노 목사님 설교 같은, 또 그분의 책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뭐 이런 책들, 그렇게 받았던 것들. 또 사실 뭐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 못한 게 사실 그

공영방송 또 CBS 라디오 강단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 방송들 나오면서 그 설교의 본문들을 적어보고 요약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젊은 시절의 시간에서 가졌던 것들이 제게 좀 훈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0: 격려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목양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대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그쪽에 가까워서 제가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개발되기 원했고 제 경험 가운데 보면 이제 미국에서 그 만났던 몇 분의 교수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거기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요?
0: 예. 오. 사실 유학생의 입장에서 갔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어렵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언어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 값보다는 의뢰 가깝죠.
0: 당연하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 시절에 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상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강의실에서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든 저를 대했던 몇 분의 교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큰 힘이 됐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좋은 쓰임이 될 것 같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이제 사실 뭘 보고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이 격려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제 내면에도 목회를 한다면 이와 같아야 되겠다.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한 사람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목사님을 찾아가면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소통에 관한 저의 생각은 아마도 진정한 소통은 상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오랫동안 들어줄 수 있는가.
1: 나보다 훨씬 약한 상대일지라도.
0: 그렇죠. 예.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바빠서 그러지 못할 때도 많지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들으려고 합니다.
1: 네.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시죠?
0: 예,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가져온 장점을 저는 많이 누린 사람 같아요. 일단은 예를 들면 교회 늦게 간다고 혼나본 적은 있어도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안 들어봤으니까 부모님이 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깨워서 TV 그 만화 영화 보는 거 빨리 가라 그래서 그렇게 가서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여러 그 말씀들 또 좋은 것들을 받고 자란 그런 덕분에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될 때 과연 목회의 길로 가는 게 맞는가에 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최선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몇 번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백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어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네. 좋은 공간 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목사님께서 돌아보실 때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이것이다라고 한번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만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진짜 많이 만나라. 여러 번 만나라 그겁니다.
1: 지속적으로.
0: 그렇죠.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그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은혜들도 분명히 있죠.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만나고 정말 며칠 동안 하나님과 정말 그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만나고 청년기에서 여러 차례 어떤 어려움들 또 군대 시절 또 이런 상황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만났을 때 제 신앙의 것들을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상황으로서 하나님 그분에게 접근해가는 것이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한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고 나중에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그런 큰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제게도 어떤 하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이런가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주시는 것들이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청년기를 지난 이후에는 뭐 의심 혹은 회의 뭐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 견고하게 믿음을 쌓아나가셨네요.
0: 한 장 한 장 더해진 것이 좀 사람을 이제 그 체계를 잡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1: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과정들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0: 네, 그렇죠. 그 시간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이니까요.
1: 네, 목사님의 삶에도 고난이 많았겠죠.
0: 뭐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의외로 담담합니다. 저는 크게 그래요?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말했던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면서 또 하나님 안에 이 삶의 여정들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네. 참 감사했고 근데 넉넉함은 아니었는데 그냥 괜찮다였거든요. 근데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저보고 제 삶의 예정을 붙이면 가난한 삶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별로 못 느꼈다는 거죠.

0: 사실 돌아보면 가난한 거 맞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넉넉하지 못했고 많이 얻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굳이 되돌아오면서 아 그게 고난이었다 혹은 그게 어려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더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 비할 때는 그 할 말이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여정들을 잘 지켜왔었고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유학 시절이 좀 어려웠어요. 40 가까이 이제 유학을 갔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가보니까 벌써 뭐 7, 8살 심지어는 10살 차이도 나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혼자 갔으면 좋은데 이제 아내 또 두 딸아이 가족들이 같이 간 상황이니까
1: 용기를 내셨네요.
0: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목회자로서 잘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고 느껴서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지만 더 틀을 잡고 싶고 더 깊이를 더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하고 갔는데 가서 여러 환경에 닥치는 것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온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고 또 그곳에서 다가오는 상황들은 사실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한국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됐었고
1: 예.
0: 집안에 완전히 있자 먹을 게 완전히 다 떨어질 적도 있었어요.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었고 학교 갈 방법도 사실 뭐 학교까지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도 맞았었고 정말 이제 제가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약해지고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울었던 날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겨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가 했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1: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0: 제가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상황들을 견뎌갈 수 있을지 하나님 길을 여셨으면 혹시 제게 당하온 이 상황이 시험과 연단이면 제가 하나님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이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 피로를 채우시고 또 견디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1: 예.
0: 그 상황이 또 그 시간들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아, 잘 넘어왔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1: 목사님께서는 비교의 함정에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면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0: 전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 인정.
0: 또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저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만큼 수고했고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그가 잘 되고 있다면 그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일 수 있고 몫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잘하나 보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제가 원했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버렸거나 저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안 대하시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 마음은 한결 편해지고 또 그 다음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거에 얽매여 버려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 상황이 혹은 내 가진 부분이 이 정도라면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를 이끌어 가실지도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느낍니다.
1: 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습관, 삶의 루틴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아마도 이건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가서 성도들이 우리 말씀을 선포하고 제 개인의 이제 기도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렇게 길게 갖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제가 하나님께 가장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또 교회와 또 여러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 아침 시간에 또 항상 교회 출근하면 목양실에 가면 제가 항상 하는 루틴 책상에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컴퓨터 켜서 감사의 찬양을 틀어놓고 시작하는 것들 이 하루가 사실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고 사역으로는 사실 바쁘죠. 사역으로 바쁘기 때문에 오며 가며 뭐 기도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만 또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결국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를 좀 다시 좀 돌아보고 가끔 이제 운동을 잘 못하는데 걸을 때가 있어요. 이제 걸을 때는 정말 한 시간 넘게 한두 시간을 충분히 걸어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많이 사실 하나님께 물어요. 또 듣기도 하고 사실 누구에게 방해

0: 맞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혼자 가면서 혼잣말도 하면서 아 그랬으면 하나님도 이건 어땠을까요? 하는 그렇게 저는 제 감정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을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이제 날이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영혼을 살피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것 참 중요한데요.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0: 저는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0: 예, 왜냐하면 사실 믿음의 사람들 날이 추워지든 더워지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안 걸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고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은 넓은 길이 될 수가 없고 늘 좁은 길인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그 좁은 길을 지켜가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정해진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또 교회가 요구하는 봉사와 수고에 관한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혹은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안 하고 그거 못하는 순간이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히려 하던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이미 감동을 얻고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가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인 것 같아요. 쉴 때 쉬더라도요,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1: 또 잠시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온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목사님.
0: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벗어났던 곳에서 돌아와서 그 위치에서 다시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에 무슨 속도 혹은 신앙에 뭐 빠른 길 이건 없어요. 여전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기본을 지켜가는 신앙의 삶이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1: 자, 마지막으로 손성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맡겨진 사역을 담당하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함들,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이 목회의 일들을 잘 지켜갈 수 있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1: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도 또 경주제일침례교회를 생각하며 목사님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손성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 영락교회 장대호 목사님께서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자, 민수기 말씀을 민수기를 실패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결정하는 사건, 그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 사건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원망에서 왔어요. 원망. 근데 그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어떤 원망이냐? 끝나지 않는 원망이야. 원망이 도무지 끝나질 않아. 가는 곳마다 원망이야.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가는 길에서 원망하고. 거기 진을 치고 있으면서 또 원망하고 원망 끝나질 않아.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겠지.

이제는 그만 아무리 기다려도 원망이 끝나질 않고요. 마침내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전히 파산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 끝이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이런 비극과 비참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까? 원망 때문에. 끝나지 않는 원망. 그치지 않는 원망. 중단하지 않는 그런 원망 때문에 결국 끝나는데 그 끝나지 않는 원망, 그냥 원망이 아닌 끝나지 않는, 도무지 끝날 줄 모르는 그 원망을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응답이 있을까? 무슨 복이 있을까? 한번 돌아봐요. 끝나지 않는 원망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래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하는 거라 그래요. 또 23절 또 읽어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멸시하는 거라 그래요. 이 멸시한다는 말이 저 다윗이 우리야 살해하고 바세바 뺏어올 때 그때 썼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당신이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말 할 때 썼던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나지 않는 원망은 뭐 한 번이야 뭐 한두 번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도무지 끝나지 않는 그 끝나지 않는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어떻게 무슨 응답을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마세요. 원망 그치세요. 한 번 두 번이야 할 수 있어. 모세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치는 사람은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간 자는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 다 끝내줬어. 원망 그만하세요. 두 번째 이 끝나지 않는 이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 22절 읽어봅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나를 시험한다 그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사람이 하는 시험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의 시작과 끝은 항상 선해. 믿음 주기 위해서 믿음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그 사람한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야. 그러나 사람의 시험은 달라.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 아주 마귀적이야. 의심이 지배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시험이에요. 그게 마귀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열 번이나 시험했다 그래요. 열 번을 시험했는데 열한 번 안 할까? 열한 번째 못할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끝나지 않는 시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내잖아요. 하나님이 끝내잖아. 자기들이 끝내질 않으니까. 세 번째로 끝나지 않는 시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거예요. 의심하는 거야. 11절 그 읽지 않은 나머지 뒷부분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만 한 게 아니야.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믿지 않는다는 거, 의심한다는 거지. 믿지 않는다는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언약의 용어예요. 언약 용어예요. 언약을 맺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깼다는 거지.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깬 거예요. 언약을 깨니까 뭐가 깨져요? 믿음이 깨지고 의리가 깨지고 아멘이 깨지고 그게 결국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신, 배반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고요. 배반을 봅시다. 43절. 결국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잖아요. 43절 읽어봅시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했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죄 지었어 그 사람 믿게? 저 사람이 나를 안 믿는데 내가 그 사람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믿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 뭐 못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믿을 수 없는 거지. 그게 끝나지 않는 원망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는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35절 읽어봅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나를 거역하는 거다. 거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요. 이 거역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지. 그게 끝나지 않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있나? 잘 될 일이 있나? 안 되지. 그래, 원망 그치라는 거예요. 그칠 수 있을 때 그치세요. 그쳐야 할 때 그치세요. 내 원망을 그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원망 그치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선 말이기 때문에 어려워. 말은 한번 나오면 이건 딱 입 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원망을 끝내고 그치는 게 어려운 거는 그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아. 그 괜찮은 줄 아는 게 위험한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도 그 사람 멸시할 것이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이고 뭐가 잘 되겠어요? 될 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원망을 그치는 건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망을 그칠 수 있을까? 원망을 그칠 수 있는, 원망을 그쳐야 하는 그 비결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원망을 그치는 아주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원망 그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 속에 하나님 원망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여라는 말이야.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 그 원문을 읽으면,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35절에 거역이란 말은 없어요. 민수기 14장에 거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번 나오거든요. 35절에 하나,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 9절 말씀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할 때 거역, 요 9절의 거역은 분명한 거역이란 단어예요.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런데 3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이 거역하는 악한 회중 할 때의 거역은 거역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 그 성경을 보면 전치사인 알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알. 우리말로 읽을 땐 알로 읽은 알. 영어로는 여기에 맞게 번역했어요. 그 원문에 맞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against. 영어를 써서 미안해요. against,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한다는 의미.

전치사예요. against는. with는 함께. against는 반대하는 거. 껌껌이 반대하는 거. 그게 against. 그런데 나를 against 하는 이 악한 회중. 나를 반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35절을 원문대로 읽으면은 그 이 백성들의 지금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전에 모였다는 게 중요해요. 모여. 그 모임이 거역의 출발이야. 다른 말로는 그 모임이 모이는 게 끝없는 원망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모임이 문제예요. 모임이. 어떤 모임? 나쁜 모임이야. 좋은 모임이 아니야. 결국은 이 모임에서 원망이 시작되고 그 원망이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그렇다면 이 모임이 문제고 모임에 답이 있다는 거지. 좋은 모임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자, 이 모임에 그래 우리는 모임을 좀 고민해야 돼요. 모임에 답이 있고 그래 모임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바꿀 걸 바꿔야 되고 변화시킬 걸 변화시키고 개혁할 걸 개혁하지 않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아요. 그럼 모임을 생각해 봅시다. 모인다, 모임에 대한 회중의 이런 용어 모인다는 단어가 에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에다에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교회를 가리키는 두 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할, 불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카할, 불러낸 사람들. 또 하나는 모인다, 이 에다.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회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기 보면 35절에 이 악한 온 회중 할 때 그 회중이 에다야. 자 그렇다면 이 모인다, 에다가 그 회중, 모임, 교회 뭐 이렇게 다 쓰여지는 말인데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148회 나와요. 150번도 안 나와. 148회 사용됐어요. 그 중에 148회 중에 82번이 민수기에서 사용돼. 82번. 148 중에 82이면 반 이상이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굉장히 이 회중에 대한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도 82번 나오는 민수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장,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 그게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9번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건,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딜까? 그건 여기 지나 16장에서 17번 나와요. 그럼 16장 가볼까요? 16장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잠깐만 보고 봅시다. 16장 1절 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반역이야. 이게 거역이야. 16장 이게 반역사건 거역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불로 지진으로 심판해서 그 고라다단 아비람 다 심판해버리고 20명 다 땅으로 삼켜버리고 지진 땅 꺼지게 만들어 그런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여기에 16장에 에다라고 하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야. 그러면 13장, 14장 거역하는 현장, 16장에 반역하는 것. 뭐 다 같은 사건이 같은 성격의 사건이니까. 그럼 거역과 반역의 모임이 모였다는 말이 모임이란 말이 26번 나온다면 거역과 반역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임이 있다는 거야. 모임에서 거역이 시작돼. 모임에서 끝없는 원망이 시작돼. 그 끝없는 원망이 마침내 거역하는 데까지 가고 반역하는 모임까지 저지르고 그래 이 모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 이 모임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모인다 하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철자로 세 철자를 써요. 우리 철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히브리 철자로 세 개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이 세 개 단어 세 개의 철자를 갖고 발음 단어를 쓰기 전에 그 전에 두 개 단어를 중요하게 봐요. 그걸 두자 어근이라고 그러거든요. 두자 어원. 두 글자로 된 어근 어원이라고 하는데 에다에 세 자로 된 세 철자로 된 에다가 두 자이길 때는 무슨 뜻이 있느냐? 그게 에다 모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두 자로 된 히브리 단어는 뭐냐? 에드예요. 에드. 에드의 뜻은 뭐냐하면 witness, 목격자 혹은 증인, 증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모임의 본래 의미야. 그럼 모임의 기능은 모임이 모여서 할 역할을 모여서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야. 증언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뭐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라고 모여서 이야기하라고 모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무슨 짓 했어요? 뭐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하질 않아. 지금까지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 원망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만나갔거든. 이게 뭐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또 원망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일 때마다 이들은 원망,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 이게 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회중이라 그러지. 악한 회중.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괘씸한 거지 하나님이. 그럼 좋은 모임은 뭐예요? 좋은 모임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좋은 모임이야. 그거 아니면 다 나쁜 모임이야. 뭐 숫자가 뭐 수천 수만이 모여야 좋은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모임은 둘로 시작해. 둘, 셋이 모임이야. 근본이야. 핵심이에요. 요 둘, 셋만 제대로 모이면 요 둘, 셋만 모여서 제대로 된 좋은 모임의 문화를 만들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도 그 문화를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둘, 셋이 모여갖고 좋은 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원망이 끝나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도 원망을 배우지. 그게 그 모임의 문화가 돼. 그건 뭐예요? 악한 회중, 나쁜 모임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좋은 모임이 아니에요. 그 악한 회중이라 그랬지만 그 회중을 교회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악한 교회에게 좋은 교회, 좋은 회중, 좋은 모임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든지 지나간 일을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좋은 모임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간증이라 부르는 거야. 간증.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야기. 그걸 하나님이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감사지. 기적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임을 좋은 모임으로 만드세요. 자, 그럼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 자 모임의 지혜를 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모임의 지혜는 누구한테 배울까? 갈렙한테 배우는 거예요. 갈렙. 그래서 오늘 본문 갈렙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모임, 살리는 모임, 살아나게 하는 모임, 사람 살리는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모임, 성령이 지배하는 모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 어떻게 만들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을 점검하세요.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은 좋은 모임인가 나쁜 모임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임은 미안해요. 다 나쁜 모임이야. 세상 모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자들 얘기하는 거지. 교회 안에 모임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는 모임은 다 나쁜 거야. 토달지 마세요.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모임이 아니며 그것이 뭐 3인조든 뭐 구역이든 교구든 아니면 부서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나? 그걸 점검하세요. 괴테는 그랬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당신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래요. 나를 알고 싶어요? 내가 만난 사람 보면 내가 나와.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만난 사람이 내 앞에서 늘 원망만 풀어놓고 정말 푸념만 짓거리는 사람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받아주니까. 그 모임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을 점검하세요. 두 번째, 그 모임을 점검하는데 두 번째 이렇게 점검을 하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갈렙이 어떤 말을 합니까? 13장 30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13장 30절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갈렙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말부터가 백성들이 지금 막 뭐 난리가 일어났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갈렙이 한마 조용히 시켜놓고 한마디 딱 그렇게 던졌더니 사람들이 그 말 듣고는 31절 읽어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의 말을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거야. 그게 대적하고 그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0절에 가서 뭐라 14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어요. 돌 이제는 심지어 돌까지 들고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 그 입을 막으려고 그래. 이 모임은 나쁜 모임이야. 이런 모임은 나쁜 모임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는데 하나님 얘기하지 말게 하고 좋게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좋게 얘기하는데 그걸 입막음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은 그건 나쁜 모임이야. 그건 이미 끝난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임에는 복 주지 않아요. 그건 복 받을 수가 없는 모임이에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가서 직장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첫 번째 검증. 검증할 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야기해본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꿈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세 번째, 그걸 막는다 그러면 자, 세 번째는 거기서 나오세요. 세상 모임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야. 직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뭐 직장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직장은 어쩔 수 없는데 교회 모임이 신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 시끄럽다 그런다. 나오세요. 그 모임은 이미 끝난 모임이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나올 수 없다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지 마. 나도 그 사람들을 닮아. 나도 원망 덩어리 돼. 나도 원망이 충만한 사람이 돼버려. 듣다가 따라하게 돼 있어. 나오세요. 나오든지 아니면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갈렙은 나왔어. 갈렙에게 할 말이 많은데 그 다 얘기하긴 어렵고요. 갈렙이 혼자 갔어 그 땅에. 갈렙 혼자 가게 내버려둬. 왜 그랬을까? 갈렙은 섞여 사는 인종이었거든요.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 혈통이지. 갈렙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신경도 안 써. 그런데 갈렙은 갔어. 그런 갈렙이 정말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로 말하면 몇 대를 믿어온 그 저 모태 신자들은 다 포기하고 핑계내 대고 있는데

0: 처음 믿는 1세대 신자는 정말 맹렬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갈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이뻤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 33절에서 보면 자기들이 마치 꼭 갔다 온 것처럼 본 것처럼 얘기를 해. 갈렙이 죽든 살든 신경도 안 썼었던 인간들이. 그러나 갈렙은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땅을 점령하고 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점령하자, 올라가자 그러는 거죠. 그리고 14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 안에서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나왔다는 거야. 그 부정, 아마 이 사람들은 출발할 때부터 부정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갔던 것 같아. 갈렙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 가는 길에서 이제 흩어진 거지, 갈라진 거지. 갈렙은 나왔어. 나오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원망하는 사람들, 그 교인도 아니야 그거는. 거기서 나오세요. 자, 이게 첫 번째 검증, 두 번째 하나님 이야기, 세 번째 나와야 되면 나오세요. 깊이 인벌부 들어가지 마세요.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드세요.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정말 좋은 모임을 만들어. 여러분이 만들면 돼. 그리고 꼭 저 말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찬양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 찬송.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죠.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가 아니에요. 곡조 붙은 간증이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찬양, 하나님 찬양할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좋은 찬양들 다 내버려두고 거기서 그 원망, 불평 쏟아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찬송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생각나면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영락교회 지역번호 054 762국에 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부르고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영원한 꿈꾸는 목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셨던 분이죠. 고 김중건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살아생전 목사님이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11시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충남, 공주, 논산, 서천, 보령, 도서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령.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0: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11시 경상북도 경산, 포항 지역에 폭염중대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 함께 하셨지요? 함께 외치셨나요? 결국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되길, 샬롬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보영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1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돋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투르바의 축복한 오라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반사해내는 기쁘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두려움 속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생활 선교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정한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80년 전 포항 땅 동민동 그물창고에서 북부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셔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켜주시고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부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주시고자 기쁨의 교회로 새 이름을 주시고 양덕동 새 성전을 예비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며 세계 선교와 일본 선교의 밑거름이 되도록 기쁨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이하여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새로운 황존직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80주년 여러 행사들과 전반기 사역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잘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킹덤의 비전이 잘 이어지도록 4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간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전반기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일부를 첫 열매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미취학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유초소 여름 성경학교와 소망부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혹이 심하고 악이 번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지식과 문화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부서와 청년부의 목회자, 교사, 운영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마음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13일부터는 제1회 재팬 생성 컨퍼런스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쁨의 교회 주신 생활 선교사의 비전이 한국 교회도 잘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과 열방의 선교지에서도 생활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델이 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강사로 섬기시는 박진석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히로시마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일본 여러 곳에서 참석하시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에게도 일본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와 미혹으로 복음의 불모지가 된 일본 땅에 특히 과거 죽음의 빛이 덮였던 히로시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생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의 섬들이 솟아나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조의 선교 거점들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21세기 고센 땅으로 세계 선교의 성지로 잘 준비되어 지상명령 킹덤시티 남은자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생활 선교사로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생선의 비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일본 선교를 감당하며 복음으로 통일 대한민국 되어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진석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며 삶의 자리마다 복음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질병은 고침받고 가난과 저주의 결박은 끊어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2절에서 4절,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사람들 마음밭에 뿌려서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농부입니다. 세상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밭에서 하나님의 구원 농사는 조금도 쉼이 없이 영원한 절기, 여호와의 일곱 절기의 시간표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0년 동안 형성된 신약교회로 말미암아 뭐 성탄절이다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다 이러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의 왕국과 함께 오실 때는 모든 때와 절기가 여호와 일곱 절기로 다 바뀌어질 겁니다. 권력을 회복하는 자가 뭐 때와 시기와 법을 다 주장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 오면 난리 나는 저 그리스도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래야 영혼을 판 자들이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해 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밀씨앗으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담고 있는 약속의 씨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약속의 씨.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유와 만물과 세상과 개인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도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씨에 있어. 씨에 전부 다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씨입니다. 말이 씨. 인간의 모든 말의 씨는 다 썩어질 씨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영원히 영원히 열매 맺습니다. 유월절에 씨앗으로 죽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열매는 없습니다. 에녹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부활한 게 아니라 승천했어요. 산채로 올림받은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일어날 들림, 휴거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세력들이 맞습니다. 음모론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올무를 만들지만 그런 거 보면 안 돼. 약간만 보시고 성경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 주시는 말씀 씨앗으로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칠칠이 49일째,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날에 이런 비같이, 요엘서 2장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이런 비같이 내린 성령의 권능을 받은 120개의 알곡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요.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장으로 자기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초실절 다음에 49일, 초실절 포함 오순절날 이 120개 알곡들이 성령의 단비를 맞고 처음 익은 열매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유황이면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세상 농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자 쌀 농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참 익어가잖아요. 여름에 더 뜨거울 거예요. 가을이 되면 어때요? 이제 점점점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럼 첫 열매가 나타나요. 요걸 보면 농부는 어떤 마음 가집니까? 그걸 딱 뜯어가지고 첫 열매, 요거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방반 이 세상을 말합니다. 충만한 알곡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집니다. 추수를 하다 보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일 처음 추수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현대백화점에 100만 원짜리로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첫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잘 익은 열매로 추수되기 원해요, 아니면 땅에 떨어진 이삭으로라도 추수되기 원해요. 자, 1번, 2번, 3번 어딥니까? 하여튼 좋은 건 알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 가정, 자식, 비즈니스, 내 미래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로 맡겨드리면 홀가분해요, 편해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 락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열어주지 않습니다. 논문 쓰고 책을 담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나아갈 때, 어깨동무를 하고 주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이 하나씩 하나 속삭여 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비를 맞은 120명의 제자들이 들여지고 다녔는데, 이게 뭐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그리스도와 일심동체, 한 거룩한 떡이 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신약교회는 뭐냐? 떡 나눠주는 집이에요. 따라 떡집. 썩어질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말씀의 떡집. 떡집에 불렀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쉽게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긴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의 일심동체가 된 교회입니다. 왜 지상교회가 이 지경이 될까요? 왜 수치를 당할까요? 마음을,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유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앞으로 그런 교회에서는요, 뭐 이단 사이비 더 설치될 거고 종교기관 뽀론 하지만 계속 짓밟힐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님, 주인님만 하지 말고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 심장을 장착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로 변장한 환난과 질병으로 초대한 거예요. 초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성령의 비로 탄생하는 거예요. 구약 룻기는 이 구원 농사의 영원한 일곱 절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생명의 떡을 구하려고 이방인 며느리 룻, 바로 이방인 성도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교회들, 그리고 유대인 시어머니인 나오미, 유대인 교회 유대인 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굶주리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있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떠나서 양식을 찾아서 오순절 무렵, 어느 무렵? 맥추절 무렵, 칠칠절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순절 무렵에 떡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 굶주려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굶주림을 겪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대로 룻은 오순절부터 여름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영원 구원의 추수 중에 여름의 끝물에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점점 차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에브리바디 미셔너리로 100살이 돼도 전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룻은 오순절부터 여름 4개월이 지난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알곡 추수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었겠어요. 그 양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주어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도 봉양하는 게 그 양식으로. 과부 며느리, 과부 시엄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 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추수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두 사람만으로 뱉어지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식이 먹고 싶은 사람은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죠? 이거 뭐 하라는 말입니까? 추수하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도 주우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바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말씀을 좋은 양식으로 먹는 자들 버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묵고 살리라. 이방 여인 룻은 어느 가을날 밤, 이걸 성경적으로 일곱 절기를 따라 추측한다면 아마도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던 날 밤

추수된 곡식을 타작하던 마당에서 기업 물을 짜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졸지에 과부 룻, 이방 여인 룻이, 이방 교회, 이방 성도랄 수 있죠. 룻이 졸지에 가을 절기 타작 마당으로 변한 밭에서 이렇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 누굽니까?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빼앗긴 영원한 기업 천국 새 예루살렘을 상속해 줄 자입니다. 자, 이 추수밭의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그래 되면 안 되죠. 이 추수밭의 로맨스 같은 이야기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이 세상의 밭은요, 세상 속에 교회도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끝까지 세상 끝나고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열받아서 뽑아내자, 뭐 악을 뽑아내자, 뭐 교회 안에 뭐 이런 저런 거, 뭐 가정이나 기업이나 학교나 전부 다 해도요, 다 못 뽑습니다. 여러분이 텃밭을 갖고 보면 말아요.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요, 그 자리에 또 잡초가 올라와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텃밭 안 갖고 보면 말을 하지를 말아요. 이게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가라지와의 전쟁, 쭉정이와의 전쟁입니다. 꼭 목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돋아나는 가라지와 이 쭉정이를 날마다 뽑아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는요 계속해서 속이는 영으로, 속이는 생각, 속이는 말로, 허리는 말로 계속해서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너는 안 된다, 이걸 20년, 30년 계속 듣다 보면요, 사람이요, 그 의학적인 용어로는 공황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비문증도 오고 이래요. 근데 이건 다 속임수입니다. 파쇄될지어다.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알곡, 죽정인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세상의 밭에서, 이 세상의 밭이요, 거대한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타작마당이 된다는 말은 뭐냐? 도리깨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 도리깨질을 할까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인을 다 가려냅니다. 한알강이도 예외 없이 다 가려냅니다. 땅에 떨어진 맨 마지막에 떨어진 열매, 낙과 또는 이삭 한 톨도 다 챙깁니다. 이 농부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농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언한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이 된 이 세상의 밭에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겁니다. 껍데기 뿐인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불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 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잘 익은 알곡은 따로 모아서 영원한 곡간 새 예루살렘으로 드릴 것입니다.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듯이 오직 알곡 성도들만이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 골수와 심장에 박혀 있을 때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글로벌리스트들이다 뭐 음모론자들 아무리 설치더라도 여러분 조금 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대책을 말씀 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뜰만 밟을 때가 아니에요. 성소를 들어가서 휘장을 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높은 산으로,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7년 전부터 우리 자신은,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밑거름이 돼야 돼. 우리 자녀 손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이 아이들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영의 전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바쁘니까 걔도 뭐 규칙적으로 나와서 하기 힘들면은 여러분 한 시간도 하세요. 주중에 하나님 광야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해가지고

0: 낭패를 봤잖아요.
1: 네,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하는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성도들의 머리 숫자 헤아리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자들, 알곡들이 몇 개냐를 헤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백만 명이 되고 천만 명이 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들을 파쇄하는 강한 여호와의 군대, 신실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제사장들이 없다면은 다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철칙으로서 성도들 머리 숫자 이거 아닙니다. 지금 킹덤으로서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 왕국을 이룰 자들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되느냐,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숙한 성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많은데 뭐 여기저기 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이고 이 교회는 세다, 저기 가야 저기 편하다, 거기 좀 서비스 받다가 또 저기 가고 저기 종교 서비스, 교돌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시험하면 어때요? 안 나가, 안 나가. 그걸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안 나가, 거꾸로 가난. 여러분이 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께 따개비처럼 딱 붙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권사님이 화장품 선전을 하는데 한 20년은 더 젊어 보여. 잡티 하나라도 용납할 수 없어요. 착크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알갱이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이삭 알곡도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그냥 다 챙겨 오십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뭐냐? 세상 광야에서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알곡 성도인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계수예요. 40년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성도들 첫 번째 계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애굽의 죄의 노예, 애굽 뭡니까? 죄가 왕 노릇하고 사단이 임금이고 사단이 신인 노릇하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 근성이 골수에 박혀있어요. 뽑아내는데 40년 걸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송아지랑 만들고 계속 조금만 환경이 힘들지 어려워지고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면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 육체를 따라 애굽 가자고,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고 원망, 불평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어때요? 먹을 것도 주시고 때로는 또 육식도 하고 싶다 그래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주시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인상 쓰고 찡그리고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을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40년을 뺑글뺑글 돌다가요 하나님은 속만 썩이고 다 어때요? 죽쟁이처럼 다 바람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비는데, 예배 드리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심지어는 복음도 전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일을 구하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일을 구하는지, 대한민국의 일을 먼저 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일을 먼저 구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같이 가지고 올 그 왕국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십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용했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예언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불안해서 이거저거 찾아다니지, 성경을 파세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과 만유의 답이, 이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연단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알곡으로 두 번째 계수함을 받습니다. 이제 마음밭에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잘 익은 알곡으로 자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믿음의 성장 단계, 특히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은 이 네 가지 성장 단계와 관련시켜서 살펴봅시다. 이거는 거울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 좋은 설교 들었다 그래라, 나는 내 중간고사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요거를 체크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계입니다. 요한은 신앙 성장의 첫 단계인 영적 갓난 아기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헬라말로 테크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테크니아. 영적 갓난 아기를 가리켜서 자녀들아, 내 새끼야, 애기야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러고 예수다방 팀이 막 꽃도 주고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야 천국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오래전에.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 막 첫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성경이 눈이 열리면 황홀한 구원, 황홀한 구원. 황홀 안 하니까 아무도 막 아멘 안 하네. 황홀한 구원, 황홀한 구원. 한 번 더 하려는데 안 하랍니다. 엎드려 절박히. 이걸 여러분 미리 좀 맛보도록 돕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입맛이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성욕, 수면욕, 명예욕, 권력욕, 지가 제일 잘났다, 지가 제일 하나님도, 지가 제일 왕이다. 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이게 다 물이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뽑혀져야 돼요. 그런데도 어린 양의 피에 은혜가 적용됩니다.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정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죄의 노예로 살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힘들거나 먹을 거, 마실 거, 내 기도했던 응답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지신귀명내 비나이다, 조상신 비나, 이런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빌면 어때요? 응답이 안 되니까 아예 기도도 안 해버려요. 쉽게 상처를 받거나 떠나버려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성도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상처받거나 삐집니다. 삐져. 제일 제가 보니까 직분자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받기 쉬운 게 뭐냐? 섭섭마귀, 삐진마귀더라고요. 아, 이 남자들도 한 삐진마귀 걸리니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 삐진마귀. 험악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훈련도 받고 하는데. 예수 믿는 기본기가 뭔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육체, 썩어질 육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우리 정욕과 탐심 생각은요, 육체, 썩어질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못 박힌 거예요. 이게 못 박히면 그때부터 종교적인 영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오랫동안 괴롭히고 속이고 자꾸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돼. 이거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지금 치열하지만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베이비들. 두 번째는요, 요한이 영적 어린아이들을, 이제는 여기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베이비가 아니라 아이들아, 아이니까 아이들아 부른 거예요. 이걸 헬라말로 파이디온이라 그럽니다. 파이디온 성교회, 어린이 성교회라는 말. 파이디온, 따라 파이디온. 이들은 자기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동으로 고백됩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 상태는 벗어났지만 영적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요 파이디온 때 이단 사입이나 유혹하는 말이 이런데요, 유튜브 한두 개도 골쾌해가지고 넘어가요. 아, 목회하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요, 성도님들 냉정해요. 너무너무 이단으로 가는데 막 가면 안 된다고 빌어도요, 감 빼주고 쓸개 빼주고 하니까요, 자기 영혼이, 자기 집안이 다 털리는 걸 보러 가더라고. 직분을 가지고 상처가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때리 펼 수도 없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밭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기도하고 뭐 영분별하고 이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영적인 청년입니다. 네아니스코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원수 마귀에 속한 귀신입니다. 귀신 파리떼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못 이기느냐? 간단한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다 이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눈에 봐야 돼. 오직 말씀만, 오직 성령으로만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봐야 돼. 그리고 뭔가 막 이게 마음과 생각, 근심, 두려움 다 속임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파쇄할지어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먹구름처럼 나왔던 이 실체가 다 깨져요. 이게 속았다는 걸 깨달으면 우와,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역전되고 타도해서 밟을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악한 영입니다. 상대가 귀신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지만 우리는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 또는 마음과 생각이라도 좋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제 지금 강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열방을 향한 집 지어놓고 보니까 이야, 이 고생한 어른들은 지금 이제 지쳐버렸고, 다음에는 젊은 세대들 와가지고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밥 맛이 왜 이러냐 이러고. 근데 이게 뿌려놓은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씨를 뿌리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냐, 씨부리니까. 좋은 씨입니까 나쁜 씨입니까? 여러분 말이 씁니다. 집에 가서요, 또 여러분 뒤에서도 씨 뿌릴 때 전부 다 좋은 씨만 뿌리세요. 이야, 저 사람 지금 애매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지금 힘들지만 쓰실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직장인들의 술안주가 뭡니까? 예, 말 안 할게요. 물고 뜯고 씹고, 그 잇몸약이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깐 뭐 스트레스 풀더라도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에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께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너무 애매이고 괴롭히고 힘들고 이런 분들요, 축복하세요. 반드시 왼수를 묻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사단은요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딱 장악해가지고요, 그런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자기 체제에 위협되는 자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우리는 성령의 갑옷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할 천국 멸류관을 거두게 됩니다. 사단은 구원은 내어주지만 절대로 우리가 풍요 번성 부흥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적이 누군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혈과 육에 있는 사람 미사일 핵무기가 아닙니다. 영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갑옷을 입고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유업을 빼앗고 우리 가정과 이 모든 나라의 도시의 유업 빼앗은 걸 밟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적인 청년들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빡세게 받는 거예요. 저 훈련을 하잖아요. 더 빡세게 하고 싶지만 다 도망갈까 봐 제가 살살 한번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게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어요. 야, 이 큰일 났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런 영적인 청년으로 군사로 키우는 자들은요, 갑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더 성장하라고 여러 가지 시험당함을 갑자기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합니다. 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느냐? 악한 영의 시험들을, 그것은 악당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던 아말렉이 있고 큰 거인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육을 파괴하고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요 다 놀러옵니다. 종교적으로 비난도 하고 뭐 세련되고 고상하고 미지근해집니다. 근데요 정말요 막 처절하게 밟혀보고 죽을 고생하고 이러면요, 와 주님 이런 경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높은 차원, 영의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지금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고난과 환난으로 여러분 위장 변장한 축복이에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생각은 전부 육체적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깨어져 나가는 불순물이.

규명을 안 해주니까 나 싸워보라니까 목회 현장에서 다 얻어터지는. 지금은 원수의 영적 군비 정강이 돼가지고요, 막이 옛날에 불화살도 지금은 기관총을 쏩니다. 미사일을 쏩니다. 그 불지펴져 가지고 마음, 생각, 가정, 시스템, 나라 파쇄될지어다. 반드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전부 다왜 하나 허락하셨냐? 우리의 속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건한 청년 같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알곡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왜 여름에 여러분 지금 벼가 이거 하잖아요. 왜 이렇게 팍 햇살이 뜨거우냐? 이번 여름 덥겠죠? 그걸 무더위를 이기고 뚫고 병충해도 이기고 여러분 그래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또 청년들 특별히 교회 인생의 산전수전 겪은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걸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는 사자가요,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 마음과 생각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도 삼켜버려, 교회도 삼켜버려요.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마세요. 원수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 뭉쳐야 돼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협력하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의 단계가 청년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친구들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말의 씨를 뱉는지를, 씨 뿌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요, 자연스럽게 어때요? 육체를 따라서 그대로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으로요,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죽습니다, 괴롭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몸이 아파요, 암입니다. 그런데 괜찮다, 내도 나이 들어가는 쥐도 먹을 거 없다, 열심히 내가 건강관리 이겨낼 거다, 그렇게 씨 뿌리세요. 그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린 대로. 그리고 여러분, 최악이 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죽어도 영생 부활 천국이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게,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부러움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불평탄식 계속하고 있어. 아직 영적 어린아이. 제가 그래도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영적 어린아이인 걸 깨닫게 하셨느냐? 너무 상대가 골리앗보다 더 강한 거야. 이 만약에 돌파가 돼 열방으로 나간다, 진짜 22년 전 믿음대로 짓밟아가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 간단하잖아요. 대장을 죽여야 돼, 대장을. 항상 머리싸움, 대장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미워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머리싸움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요 이겼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밟았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게임 끝난 거야. 이겼다고 생각하고 시인하고 주장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일심동체된 교회가 죄와 피랄까 싸우는 기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광야에서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물도 목마르고 막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으로, 말씀으로. 광야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에도, 인생에서 겪는 시험에도 영적으로 딱 무장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딱 무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고 있다면, 그런 믿음의 말을 한다면 악한 마귀를 이겨 밟을 수 있는 그래서 군사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단계 이야기했어요. 베이비, 그리고 파이디온, 어린아이, 지금 네아니스코스, 청년, 군사. 청년 군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세대들의 그 믿음이 바로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 자리까지 여러분 성장해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관계에 이런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요한은 아비더라 불렀습니다. 파테르, 따라 파테르, 파더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비더라, 시작. 아비더라,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영적인 아비가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많이 연단되어집니다. 그냥 박사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연단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태초부터 계셨던,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자녀인데도 원수가 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야훼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인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물과 피로라 쏟기까지 진수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미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이때부터 이것이 깨끗한 마음그릇에 이게 부어지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모든 인생에 돌아봤던 상처, 쓴뿌리, 실패, 아픔 모든 질병들 파괴되며 새롭게 돌파될지어다.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낼지어다.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와 원통함과 이간질 당함과 실패와 분노들이 전부 다 어때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고 막 이랬던 경험을 생생간부 오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 이래 나누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지금은요 지보다 잘났고 등 따시고 크고 잘나면은요 건강하면 싫어합니다. 죽을 고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우울증 걸렸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요 슈퍼스타 K에 진출시켜가지고 여러분 금메달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될지어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약재료로 역전할 때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명가가 됩니다. 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요? 세상의 자랑, 자식들 잘 되고 교회 커지고 이 자랑도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지만 이들에게는 영원한 자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면류관이 뭐냐? 자기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복음 씨앗을 뿌리잖아요. 낳는 거 하나님의 자녀 낳아가지고 나가 팽개치는 게 고아로 낳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자를 맡깁니다. 좀 자라면 이유식 줍니다. 좀 자라면 어때요? 단단한 음식 먹입니다. 또 자라면 말씀으로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시집갈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단계까지 이끕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영적 아비, 영적 부모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도요 다 가르치는 걸 끝나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지금은 목회자고 지금은 직분자고 지금 성도들 다 고아 고아. 왜냐? 아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린아이인데도 자기가 잘 믿는지 생각이 몰라요. 정말 여러분 내 육의 자녀만이 아니라 내 육의 손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뿌려서 씨앗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반나 수고하는 그 희생과 그 성인과 수고 자체도 이게 나의 상급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박수 받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아비 모세에게 최고의 영원한 자랑이 누굴까요? 영적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육의 자녀도 아닙니다. 영적 아비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영원한 기쁨이 면류관이고 베드로에게 영적 자손 마가가 바울에게 디모데가 영원한 자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벌이 되고 있다 성경이 되고 권력자가 된다는들 큰 교회 목사가 된다는들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자랑이에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잘 키운 줄 압니다. 최고로 키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계속 주의 주님을 닮아 성장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기쁨과 상급과 면류관과 이 은혜를 끼치시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생겨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계속 더 생겨날 겁니다. 그러더라도 속상하고 열받지 말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영적 아비 바울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겉사람으로 하나 속사람의 진실함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람은요 기쁨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해서 다 장성한 분량 주님 계시니 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아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알곡으로 다 자리가 알곡 첫째 열매로 추수되어 영원한 상급과 유산을 받는 주의 곳간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모든 육체의 옷은 벗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가죽옷만이 아니라 의의 옷
흰 옷을 입게 하시고 새마포옷을 입게 하시고 또한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옷을 입혀서 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린 양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추수되게 하옵소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3: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4: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 타협이 변질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한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질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5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변질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은 변질하지 않았을까요? 순례의 길을 가는 내내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는가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변질의 사례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도 변질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자신들은 부유해서 우리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신 4대 교회. 칭찬받을 모습이 많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받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오늘 다섯 번째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보내진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각 교회가 자기들 편지만 읽은 게 아니라 모두 돌려가면서 보았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편지가 일곱 교회의 각기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말미는 항상 이렇게 끝이 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일곱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편지는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0: 여호와의 보낸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형태로 변질된 도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먼저 도아디라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6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야만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수비군 병력을 주둔시켜서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도아디라는 에베소나 서머나 혹은 버가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였지만 간의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염색과 섬유 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가 도아디라 출신인데 자주 장사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염색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적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길드라는 조합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조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이 안 되면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조합 모임이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가입하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돼요. 신전 사제인 여자를 불러다가 음란 파티를 할 때 참여를 해야 돼요. 도아디라 교인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이 두 문제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가입 안 하면 생계가 막연하고, 가입하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지금 도아디라 교회가 겪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바닥에 깔아 두고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0: 매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요. 다 다르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첫째로 그분은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모든 걸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길드에 가입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찰 있게 꿰뚫어 보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 혹은 편하게 살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타협하고 있는 것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은 다 보시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 발은 주석처럼 빛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석 같다는 말은 불로 재련된 견고하고 튼튼한 기반, 그러니까 어떤 대적의 공격도 막아내고 위험한 상황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무적의 힘, 그리고 동시에 심판을 상징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동시에 이 강하신 주님은 타협하고 변질되게 살아가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심판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면서요,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도시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아디라를 지키는 분이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죠. 오늘 우리 시대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자, 두아데라 교회를 향해서도요. 하나님 칭찬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짚어주시는데요. 칭찬은 한 절이고 회개의 촉구는 다섯 절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데라 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몇 개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가지를 칭찬하셨어요? 몇 가지입니까? 잘 세어보세요. 시간 없어 빨리 세세요. 다섯 가지입니까? 예, 다섯 개로도 보고 네 개로도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내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헬라말로 에르가인데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네 가지를 총칭해서 사업이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네 가지를 총괄하는 지시어로 봐요. 그러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게 몇 가지가 됩니까? 네 가지예요. 사업을 칭찬했는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야. 첫째 뭐죠? 사랑을 칭찬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달랐던 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뜨겁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요.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가 많은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섬김이 있었다. 이 말은 사랑이 관념적으로만 이야기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인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핍박을 이 교회는 잘 견뎌냈는데 생각해 보면 네 가지가 다 대단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있어도 보통 교회가 아니야. 네 가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장점이 칭찬받은 게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더 대단한 칭찬이 있어요. 본문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더 대단한 칭찬 뭐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거 보통 칭찬이 아니죠? 두아디라 교인들은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과거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고 성숙했어요. 이건요, 처음에는 뜨겁다가 나중에 식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와는 많이 대조가 돼요. 진짜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처음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지금이 행위가 더 많아졌습니까?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인내가 많아지고 있나요? 여러분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이 나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은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고집이 자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고집이 자라요. 고집하고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하고 비슷해요. 근데 고집은요, 유연성이 없습니다. 점점 자기 중심적이 돼요. 갈수록 좁아집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유연합니다. 폭이 넓어져요. 갈수록 사랑이 많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고 갈수록 좋아졌던 두아디라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너마저 이런 마음이에요. 너마저 변질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두아데라 교회의 변질은 많은 것을 생각

0: 하게 합니다. 왜 이 좋은 교회가 변질됐을까요?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를 변질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설치고 다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틈만 보이면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그리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아데라 교회는 그 약한 부분을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두아데라 교회에 어디를 공격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1: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0: 자, 두아데라 교회 문제가 뭐죠? 20절을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이 교회 문제? 뭐죠? 그렇죠? 네,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게 두아데라 교회의 문제였어요. 주님이 두아데라 교회를 보면서 뭘 책망하느냐 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아데라 교회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해야 되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끝까지 길더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느냐? 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혜성같이 한 여인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아데라 교인들이 갖고 있는 답이 없어 보이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놀라운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아데라 교회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두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재밌는 거는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이세벨을 용납했어. 그래서 무너졌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라는 자를 드러내고 니골라당을 다 색출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용납하는 것하고 끊어야 되는 것의 경계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돼요. 예, 진리를 말한다고 무조건 배척해도 안 돼요. 그 경계선을 잘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은 어떤 자였을까? 정확하게 이세벨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에도 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혼로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두아데라 성벽 바로 밖에는요, 삼바테라는 동방의 주술적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신의 계시, 신탁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이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점쟁이 묻는 것처럼요. 물으면 이 사전에 가서 신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런 여인이었거나 거기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일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사로 활동한 게 아니라 뭘로 활동합니까? 선지자야.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방 신전에서 실제로 신들의 대변자 혹은 여자 사제로 활동했기 때문에 본인도 자의식이 나는 선지자다라고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이 여자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자리를 잡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두아데라 교회가

이 여인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도록 용납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거나 훈련을 받아 검증되질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도대체 왜 이 여인을 용납했을까요? 왜 용납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몇 가지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해보는 거예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가 외모가 출중해서 여성적인 매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 하나가 있어요. 너무 예뻤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돈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벌써 뭐 온몸에 명품을 들고 와서 막 하나님이 복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고 들어오니까 예, 묵혀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추정치는 이겁니다. 아마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리 잡기가 좀 더 쉬웠겠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명품을 두르고 좋은 학벌을 갖고 은사가 많아도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특출나다고 해서 쉽게 가르치는 자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공동체 검증과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그런 사람만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속 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험하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들으면요, 그게 처음 딱 자리를 잡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속 좁아서 못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까 봐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라서 여러분 가르치는데 아 그냥 다 배우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 믿음이 좋은 거고 사랑이 많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상한 애 만나면 가만 내버려 둡니까? 못 만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본인의 영혼도 망가뜨리지만 공동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공동체의 검증을 받은 사람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이세벨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가르치도록 허용했어요. 이세벨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교회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가 교회에 나온 불신자 이세벨을 양육해야지 불신자 이세벨이 성도를 양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가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어린 영혼을 돌보고 길러가는 게 맞는 거지요. 어떻게 불신자가 성도를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이 가르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이 여자가?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성도의 딜레마는 수호신이 있고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는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면 가입을 해야 돼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입하면 신앙을 버려야 되고 가입 안 하면 내가 먹고 살기 막막해지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날마다 직면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세벨이요,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 길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 길이었어요. 이세벨이 가르친 새 길이 뭐냐? 이거예요. 길도에 가입해도 신앙에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였어요. 길도에 가입해도 신앙에는 문제가 안 된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세벨은요, 이렇게 말해요. 길도에 가입하세요. 신전 행사에 참여하세요. 그리고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한테 한번 절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 가

가끔 뭐 저 모임에 가서 절을 한번 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일 뿐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요즘 다 그렇게 살아. 굳이 너무 별나게 살지 마.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에게는 몸으로만 절해라. 대신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세벨은 이 말을 할 때요. 나도 이 문제로 깊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았다. 원래 그냥 맨날 신에게 물었던 신탁하는 여자니까 그런 거 잘 했겠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깊은 것을 알려줬는데 그게 이거야.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제시를 했어요. 자,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세벨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깊은 게 아니고 누가 어떤 깊은 겁니까? 사탄의 깊은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건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깊은 것인 것처럼 위장해서 말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지식이 아니고 사단의 깊은 흉계,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깊은 진리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뒤집어 엎는 깊은 진리는 처음부터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사탄의 깊은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 그러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혀둔 거예요. 이세벨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두아디라 성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일부이지 신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육체는 악하다. 구원은 영적인 거다. 그러니 악한 육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음행에 빠져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영지주의의 거짓된 교리로 설득도 했을 거예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여러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요 당장 교회를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님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 내버려 두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겠죠. 교회 안에 출석하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타협입니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타협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적질 않습니다. 이세벨의 문제는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간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대다수는 세상과 타협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세벨은요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혼합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알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겼어요. 바알만 섬기질 않았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게 중요해요. 비를 내리는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바알신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이 땅에 살려고 하면 비를 내리는 바알신도 섬겨야 된다. 두 개를 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신과 교회 밖에 나가서 섬기는 신이 다른 경우가 적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면 믿는 사람 같아. 밖에 가면 세상 사람이야. 두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적습니까? 난 안 그럴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근본주의자야. 저 사람은 광신도야. 저 사람은 현실과 신앙을 구별을 못하는 자야.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직장 생활을 완전히 구분해서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가면 불신자처럼

0: 살아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사네? 위선자구나.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초보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비난과 핍박은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뭐가 변질이냐? 타협이 변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이 변질이에요. 교회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고 쉽고 편한 길을 거부해야 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0: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이 헬라 우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한 번만 줬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해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줬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서 막 회개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진리의 복음을 계속 듣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요. 회개의 부름이에요. 회개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집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네? 돌아서야지.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요.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어요. 타협을 회개하십시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1: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0: 여러분 주님은요 용서하려고 기다려요. 용서해 주겠다고 기다려요. 잘못했습니다. 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줘요. 그럼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회개가 뭐냐?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회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자,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타협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하고 타협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은요, 개인의 질병, 병들게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상실케 하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침상에 누운 환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세벨을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은 일어날 힘도 없는 무능력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 사람 만 명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의 의미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했어요. 타협을 함으로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어요. 교인들은 걱정을 덜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이세벨이 오기 전에 길드 가입 문제로 너무나 힘든 성도가 도아디르교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신전제사에 참여하더라도 마음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몸은 절하지만 마음만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이고 목회자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원론적인 답밖에 할 수 없죠.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을 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얘기 했겠죠.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업에도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된다 라는 식의 말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재벌들 다 예수 안 믿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왜 세계적인 재벌은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들이 믿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도아디라 교회는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교회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외형은 살아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린 식물 인간처럼 된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요. 교회가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공동체로 전락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협한 사람이 다 모여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예, 식물인간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약한 세상은 누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여러분, 죄로 인한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환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환란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무슨 죄지는 이렇게 추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만 죄가 있으면 환란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환란이 오면요, 피하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비를 내리는 신을 섬겼던 아합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비가 안 내려와. 그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발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발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합이나 관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요, 회개할 시간에 지혜를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위로합니다. 치유를 말합니다. 다른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한 환난은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심판의 무서운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자녀를 죽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마치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다들을 싹 죽인다 이 말일까요? 예. 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은. 왜냐하면 아합의 후손을 예후가요 완전히 실을 다 말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타협하고 살면 다음 세대가 단절이 된다 이거예요. 네 자녀가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 받았는데요. 왜 줄어드느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요. 기성세대가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로는 하나님을 최고라고 하는데 실제 사는 걸 보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이 제일 중요하고 학벌이 제일 중요하고 돈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자녀가 당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자녀는 교회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곳에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간다. 그러나 부모가 세상과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믿는 신과 주중에 믿는 신이 다르면요 영적인 대가 끊어집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심판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도아디라 같이 깨어있는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 교회가 어디서 휙 날라온 한 여자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초토화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도아디라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다 깔려 있어요.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좀 편하게, 좀 쉽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도아디라 교회는 생계와 연관이 있는 길드에 가입하는 문제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답을 알아요. 힘겹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사회생활이야. 마음으로 하면 절 안 하면 돼. 라고 뭘 했냐?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이전에는 도아디라 교회는 순종, 불순종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이세벨이 와서 길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끄림직했어요.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가 드디어 그것을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길이 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새 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가 이 길을 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신에게 절해도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는구나. 우상에 제물 먹어도 마음으로 안 하면 되네. 마음만 지키면 되겠구나. 여러분 처음에 신앙 양심이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나 길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은 두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타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딜을 했어요. 여러분 타협은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딜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아디라 교회가 준 거는 뭐예요? 신앙을 조금 양보하고 길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받은 거는 뭡니까? 생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딜을 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제시한 길이 하나님이 깊은 거예요? 사탄이 깊은 거예요? 사탄이 깊은 거예요. 근데 사탄의 깊은 이 거짓말을 이 도아디라 교회가 길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길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만 따르는 길,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 그 다음에 중간길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데 이 길은요 성경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길이요. 그러면 우리에겐 제3의 길이 없을까요?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중간길이 없을까요? 그걸 길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그냥 말씀을 따르는 길만 있지 쉬운 길, 편한 길, 어려운 길 그런 게 없어요. 길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만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이세벨처럼 제3의 길을 만들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이 깊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제3의 신앙의 길은 혹시 없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게 길이야. 나는 기도 안 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

0: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 드림이 없는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변질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영적으로 다 죽어 있을 거예요. 다 죽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라면 죽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준 거예요? 이세벨이 속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능력해집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서 계십니다. 꼭 해가십시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산박한 신앙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 그런 건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길입니다.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세벨을 용납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면 교회는 죽어요. 타협의 자리에 서면 교회는 반드시 무력해집니다.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타협한 자리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참길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살고 싶어서 타협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세상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찾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키큰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칼로 자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더위와 피로에 지친 탐험가가 푸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 있소? 이에 노련한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네, 우리는 이 남자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길은 어디죠? 그러면 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가지 힌트를 주실지는 몰라도 그걸로 끝이죠. 하긴 그분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탐험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정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보다 훨씬 더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요.

All in the name of Jesus.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더 높고 큽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리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곡 연이어 듣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클래식 화이어가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가신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찰대가 앞서가야 했다. 정찰대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전진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고 쉼터가 될 만한 곳을 결정하며 잠재된 위험이나 약탈자가 있는지 주목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살피곤 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적을 소탕하는 임무도 맡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과

진을 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서 길을 만들기도 했다. 빽빽하게 수목이 우거진 지역이 나타나면 매복 기습이나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 그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찰대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며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새로운 영역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대구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항상 돌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리면서 조찬미님의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막힌 삶을 돌파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때때로 우리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노아의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홍수, 40일 밤낮으로 이 지구에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괜찮았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째 사방이 꽉 막힌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말죠.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얼마큼 바빴느냐?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총 8명이거든요. 그들은 방주에 있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방주 안에는 동물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고 습성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밤낮 없이 이 동물들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그 많은 대소변을 처리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안에 냄새는 진동할 것이고 또 먹이는 계속 줘야 돼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졌다가 눈을 뜨면 정신없이 하루의 일상이 또 반복돼요. 창조 과학자 가운데 존 우드 모라페 박사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8천 종류의 한 16,000 마리의 동물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종류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실린 동물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바다에 있는 고기나 고래 이런 건 다 빼고 육지에 있는 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을 실은 거겠죠.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늑대, 여우, 진돗개, 후들 이건 다 뭐예요? 개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과를 속하는 대표 한 쌍을 실으면 그게 모여서 그런 숫자가 됐을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양의 동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다 보니 그들은 위로받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한 8, 9개월쯤 됐을 때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창문을 열어봐요. 근데 이미 물이 막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저기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까마귀가 날아가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를 쪼아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널려 있는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아가 이때부터 비둘기를 세번 날려 보내게 되죠. 첫 번째 비둘기는 날아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지친 날개를 늘어뜨린 채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노아는 아직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저 멀리서 파닥이는 날개짓 소리와 함께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잎에는 어디서 방금 딴 듯한 아주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가족은 밤낮으로 정말 동물들과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도 잠수함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병이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에 근무를 하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을 많이 앓는데요. 노아도 방주문이 열릴 때까지 1년 10일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1년이 넘는 시간에 그는 그 방주 안에서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걸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한가롭게 이놈의 홍수는 언제 끝나지? 우리가 이제 홍수 끝나서 밖에 나가면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이런 허상을 생각하거나 상상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할 여력이 없이 그는 너무나 바빴어요. 이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 곧바로 또 물을 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그 배설물을 쳐야 되고 또 그렇게 너무 지쳐서 잠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뭔가 할 일이 생기고 말 그대로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같이 생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공허함이 생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이 때때로 삶이 꽉 막혔을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상상하고 한탄하느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상황이 저절로 역전되거나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노아처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막힌 길을 여는 것이다.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같이 그 일상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푸념을 하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지? 이런 푸념을 늘어놓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바쁜 일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하루의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생각 갖거나 품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시각적 초점이라고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장 집중해야 될 일거리나 목표 하나를 줘서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슬럼프나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이 효과를 시각적 초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나 좌절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체념하고 있는데 이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각적 초점에 갓 태어나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게 엄마로서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이 엄마가 몰입하게 함으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는 일, 이게 시각적 초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슬럼프나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는 힘이 되고 길이 되더라. 스위스의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크사비에 로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그 태평양의 한 무인도 섬에서 내가 홀로 300일을 견뎌보겠다라는 프로젝트에 도전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도구는 단 두 개, 풀이나 나무를 벨 수 있는 긴 칼 하나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맥가이버 칼, 달랑 이 두 개를 주고 무인도에서 300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인도에 딱 배에서 내리고 나서 배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세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300일을 버티지?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이 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00일을 살아요? 근데 결국 그는 300일을 견뎌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매일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열매를 따서 당장 또는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하고 바다에 나가서 먹거리를 구하든지 온통 하루 종일 먹거리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두 번째, 그 젖은 나뭇가지를 마찰시켜서 처음에 어떻게 어렵게 불씨를 하나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매일 꺼뜨리지 않는 일이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코코넛 잎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서 그늘이 되게 하고 눈비를 피하는데 이게 임시로 만든 거니까 바람에 쓰러지고 모에 금방 또 낡아버리고 하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면 또 새로운 코코넛 잎을 가져다가 이 지붕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해요? 먹는 거, 불씨 안 꺼뜨리는 거, 지붕 고치는 거.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후딱 지나가니까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매일같이 매달리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0일이 지나 그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막할 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기적의 열쇠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뜨리는 그런 걸 자꾸 상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쇠를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속에 기적의 열쇠를 숨겨두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적을 벗어나

보물찾기처럼 기적의 열쇠를 따로 준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일상 속에서 그 일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상에서 답을 주시고 일상의 기적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만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거기서 살았더니 나름대로 살만해졌어요, 노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날 안방 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괘씸죄로 그는 다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미쳐버릴 상황을 잘 버텨요. 어떻게 버티는 줄 아십니까? 그 힌트가 창세기 40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파라오의 신하 중 고위 관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이 감옥에 오게 돼요. 이때 감옥 측에서 워낙 거물들 정치범 두 명이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이 두 고위 관리를 시중들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고위 관리 두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그 관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묵묵히 돕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이게 내가 할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오늘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정치범들이 어느 날 석방이 되고 석방된 뒤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그 옛날 그 감옥에서 너무 성실했던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꺼내주기도 하고 훗날 요셉이 총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막막함 속에서 그 현실을 뚫어내는 기적의 길은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현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맡겨진 오늘 이 하루의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애들한테 밥 해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나한테 무의미하거나 지루하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그렇게 내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싫은 일상을 여러분이 그래도 묵묵히 감당할 때 여러분이 버텨낸 그 일상이 사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캐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탄만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것에 집중합시다. 그게 막막한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온 지 어느덧 10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방주가 땅바닥에 덜컹 하고 닿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땅바닥에 닿았는데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방주가 닫힐 때도 바깥에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다시 방주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밖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다 빠져서 땅에 덜컥 걸린 방주 앞에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이 다 빠졌는데도 방주의 문을 여시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아직은 땅이 질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할 때는 물이 빠져나가고 육지에 이 배가 걸리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엔 지금이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땅이 마를 때까지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만하면 다된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 정도 애쓰고 이렇게 몸부림쳤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만도 한데, 내 타임 스케줄로는 하나님이 지금쯤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간절함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셨죠?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했고 인내했고 참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당연히 이런 시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뒤에 하나님이 잠시도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시간을 인내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열릴 때그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줄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생존이 급하고 막막한 이 상황에 굳이 예배가 먼저 이어야 할까? 아니, 지금 살아야 될 근거, 집터, 뭐 집이라도 짓고 먹을 거라도 구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 아닌가? 어떻게 예배부터 드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노아는 가장 기본적인 거안 하고 예배부터 드렸을까? 노아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폐허가 된 지구 위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내가 앞으로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 이후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온전히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노아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1년 이상 홍수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힘들었던 노아에게,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내가 두번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선물을 줘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자연의 재해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상의 뭐 어떤 그런 재난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연 속에 생기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지구를 두번 다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0: 사방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될 상황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노아의 지금의 생존만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참 버티고 버티느라고 힘드셨죠. 눈물 날 일도 많았을 텐데 누군가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보낸 시간도 많으셨겠죠. 도대체 사방이 꽉 막혀서 아니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으셨겠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우리에게 그런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우리의 빈 인생에 더큰 선물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합시다.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막힌 문도 반드시 열릴지어다.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1-407-9191번, 04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만의 목소리로만 주말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힘있게 주말씀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개 속에서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 고백에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 또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흐름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아마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석이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2일 18시 강원, 영월, 횡성, 원주, 춘천,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속초평지, 양양산지, 홍천평지, 경북,

안, 예천, 영덕, 포항, 충남, 청양, 충북, 괴산, 충주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웃깃을 여밀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답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르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주 구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릅니다. Jesus, love me.

천사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우리 강주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불렀던 Jesus Love Me, 예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목요일날 청송에 있는 뭐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예배에 참석한 그리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죽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면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어떤 한 수용자가, 아버지 제재 용서해 주세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크니까 다른 수용자들이 보면서 눈치를 주면서, 야 조용히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랬습니다. 그만 냅둬라. 그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언니 형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사모하느냐, 나는 저 형제님이 복되다고 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형제는 그냥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수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는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언제 생명이 끝나는 순간인지 모르지만 죽어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그로 인해 상처를 입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구하고 정말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를 십자가 보혈로 바라보면서 그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정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범죄의 늪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파요.

아버지요.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사기 시대라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영원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성욱 후보 부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배제철이 부릅니다. 나 주위에 살리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 조심하세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보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0: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는 이 맥주감사절이 시기적으로 보면 1년에 딱 반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걸 명하셨을까 봤더니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분명히 크신 은혜가 이번 임했었고 경험했는데 너무 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걸 명령을 한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 감사할 때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봤더니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봤더니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참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사소한 거에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겸손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또 겸손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을 떠나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는 완벽하다. 나는 충분히 이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라는 것이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뭘 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것을 안 해주면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무례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또 성경에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어떠하냐 봤더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래요. 자, 잠언 13장 10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니까 모든 다툼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봤더니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 사실 참 상대하기 싫죠. 교만한 사람 만나고 나면요 굉장히 불쾌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다 우리가 교만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참 교만하구나. 불쾌하죠. 근데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도저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 또 겸손함을 통해서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명확한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정도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이 겸손과 감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대략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보면 감사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욕심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칭찬받느냐? 감사가 예수님의 칭찬받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문둥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관계를 다 끊어놓는 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살아있는 상태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물집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신경조직이 먼저 상하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종종 분필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 안 하죠. 분필을 잡는데 이게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꽉 져서 분필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 이 사람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게다가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격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격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정말 외롭게 죽어가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병이 치료함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두 치료함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치료함 받았는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아홉 명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치료함 받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건 좋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기회고 주변 사람에게도 간증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잖아.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 아니요, 이게 안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마무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할 때, 심지어는 고난을 만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작도 끝도 그리고 고난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돼요. 어떤 복이냐 봤더니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아니 무슨 감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느냐?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는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신중하게 대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고난이 왔는데 신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인생에 정말 큰 피해를 봐요.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인생 일대의 문제입니다.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병이 해결됐어요.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인생에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회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았잖아요. 구원받는 문제. 구원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적도 경험했고 구원자 예수님도 만났는데 문제는 9명이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이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 자,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선포였고, 이 앞에 구절을 한번더 구조 봐야 되겠죠. 16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사법도요, 문화가 좀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악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손에 총이 없다예요. 워낙 총질하고 칼 이렇게 휘두르니까 인사할 때 내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악수라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가보니까 최고의 왕에게 인사를 할때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큰절을 해요. 여러분, 고개를 숙여도 무방비지만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요, 전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원뜻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 목을 쳐도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이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 엎드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요, 백성들이 왕이 왔을 때, 왕을 대면할 때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 감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꼭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해서 과연 나는 내 입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또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닌다면 적어도 그 시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심해요. 자, 출애굽 백성들을 보시죠. 출애굽 백성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새벽에는 만나라는 그 맛있는 신비한 음식을 먹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바다가,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처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고 망하는 사람이, 망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적이 임한다고, 내가 은혜가 체험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감사를 선언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하나님의 심판 때 말세라고 표현하죠. 이때가 가까울수록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겸손과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공통점은요, 겸손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이기적이고 교만해지죠. 오늘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내 마음을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구원받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썸머 스페셜 기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더 많은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재밌게 듣고 있던 우주어 미션 스토리는 썸머 스페셜이 마치면 새로운 이야기로 친구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전도사님은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었거든요. 정말 재밌고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모두 출석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나눠요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눠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718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져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내세요. 우와! 여러분, 5학년인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지요. 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우리 7184번 친구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도 남겨주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즐겁게 참석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7184번 친구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보세요. 또한 많은 친구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나눠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노여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신나는 성경학교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의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주일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한 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힘을 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높은 왕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는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국방과 경제와 안보를 견고하게 세운 국가적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주었던 그 우시야가 죽은 것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둥이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또 배우자를 잃어버릴 수 있고 믿었던 사람들, 돈이나 건강이나 안정된 직장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올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빙산과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과 대조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대조적입니다. 이 보좌는 왕이 있는 곳,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왕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진짜 왕을 만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죽었지만 진짜 왕이 보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대부분 문제에,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절망이나 갈망이나 결핍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초대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초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갈망과 두려움과 무너진 절망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마음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전은 우시야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시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이나 견고함도 우리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시야가 무너진 그 자리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은 너희의 평안과 안전은 우시야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 모든 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앗수르 왕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옷자락은 그의 권위와 영광과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가득했듯이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진짜 왕의 능력이, 그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온 세상의 충만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과 온 땅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영향과 그분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문제 속에 빠져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들은 훨씬 더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먼저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신 분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셨어요?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사야의 모습은 아주 의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고백은 이제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이사야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평안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죄가 해결된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망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옆에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섯 날개를 갖고 있는데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나를 본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꽤 괜찮은 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분들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나 아주 성숙한, 굉장히 젠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사야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느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화로다, 화로다. 이 단순히 큰일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여러분 내일부터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 앞부분에는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야.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려서니 그 사람들의 죄는 다 어디 가고 없고 내가 망하겠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찾아갔던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우리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사냥해서 팔아넘기던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은 노래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의 생각이 흐려지고 생각이 점점 지워질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우스대고 싶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멸망당에 마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 보시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이사야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먼저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스랍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삶 어디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왕자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바울을 찾아가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때때로 절망으로, 때때로는 실패로, 때때로 문제 앞에서 우리를 향해 초대장을 내미시고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나에게로 초청한다. 하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를 찾아와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냥 괜찮다, 내가 덮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무엇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제거하시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했던 이 숯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는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숯이 아니라 숯을 가져온 제단이 중요합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의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즉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사야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대신 짐승이 희생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이사야를 깨끗하게 한 것은 이 숯이 아니라 제단에 희생된 짐승의 값이었습니다. 이 짐승의 희생의 은혜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제단의 숯불은 단순히 짐승을 태운 숯불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짐승이 죽어서가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죽을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속죄는 짐승이 죽은 제단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7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제단을 통해서 이 이사야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속죄도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시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그 엄청난 복음의 일을 이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사야를 깨끗하게 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것도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약시대 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 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죄를 사함받은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에게 적용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고백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똑같은 이사야의 고백인데 바로 5절에서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고백했던 이 이사야가
8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사야를 이렇게 바꾸었을까?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시야는 죽었고 아수르는 여전히 쳐내려오고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은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망하고 죽게 된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니 삶이 바뀌는 거죠.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인생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던 분들이 인생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져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초청하셔서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이 은혜의 마음이 아니면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외 자신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들이 의무로, 억지로 언제쯤 이것을 벗을 수 있을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결심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헌신의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또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에서 네 돈 내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가진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억지로 보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해 주지도 않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래서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삽니다. 남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기꺼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관심에서, 나의 목적에서,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일이

0: 저와 여러분 안에도 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갈망하던 것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절망은,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을 향한 초대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높은 왕을 만난 변화된 이야기가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데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 냄비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졌던 건데요. 이렇게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함만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약 100년 전, 애굽에서는 3000년 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가 나왔고 그 옆으로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 꽃병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꽃병 바닥에서 몇 개의 완두가 발견됐습니다. 그 완두는 너무 오래됐기에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완두를 연구 검토한 뒤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뒤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근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이 이뤄질 확률에 대해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100%가 되고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비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레오네 찬송에서는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한 찬송을 몇 곡 선곡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1600편 이상의 찬송가들을 작시한 리더 라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시를 H.S. 퍼킨스가 작곡을 한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을 첫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다윗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에 이를 회개하여 노래한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담겨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입니다. 1865년에 엘비나 앤 마이어즈 여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시입니다. 1865년의 어느 주일 아침에 마이어스는 찬양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슈링 목사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자 찬송가를 뒤적거리다가 찬송가의 뒷장 여백에 이 찬송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배 후 마이어즈는 자신이 지은 찬송시를 슈링 목사에게 보여줬는데, 마침 그 교회의 오르간 주자였던 그레이프는 자신이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제목의 찬송시에 맞추어 지은 곡이 마이어지의 시에 잘 어울리는 것을 알고 아마 운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곡을 마이어지의 시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대학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령님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속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서울 바흐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 찬송가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애창하던 찬송인 그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이 21세기 찬송가 615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시에 하우드 돈 목사의 곡인 이 찬송은 경배 찬양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받는 귀한 찬송입니다. 합창으로 편곡되어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으로 많이 드렸던 찬송이 21세기 찬송가의 회중 찬송으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CTS 찬송가 음원 중에서 선곡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찬송은 크레르보의 성 베르나스도스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작시한 총 192행의 긴 찬송시의 일부입니다. 로엘 메이슨에 의해서 1830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작시된 것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결단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매우 귀한 찬송입니다. 고백적인 찬송가이기도 하죠. 서울 모태톱 창단이 찬양합니다.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놓은 피로 인해 죽음의 칼날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전능하고 놀라우신을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대원의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서머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붙잡아 주심을 느끼면서요, 이 더위도 이겨내세요. 저는 원래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햇빛 나는 날보다 더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독일에서 유학생활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흐린 겨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서야 완전히 바뀌어서요, 살을 비추는 뜨거운 햇볕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몸이 햇살에 바짝 익어가는 듯한 그 뜨거운 느낌이 독일 날씨에 비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위에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피아노 조엘리, 그리고 이어서 목마른 자들아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바닥을 치는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땐 제게 그랬습니다. 다그쳐보고 속도 끓여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자식 마음에 밤잠을 설친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이번에 대학이라는 낯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간 아이가 철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번 학기에 거의 거짓말처럼 전 과목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성적표에 찍힌 알파벳보다 스스로 제 길을 찾아 성숙해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다그치는 채찍질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성경 속 탕자의 비유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방황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동네 어귀에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제든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자녀를 키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기다림의 사랑을 배워가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나 상황 때문에 긴 겨울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죠. 어서 돌아오. 클라리넷 조현주 그리고 이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피아노 한승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치여 방황할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외로이 눈물 흘릴 때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서성이고 있을 때조차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버선발로 달려와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 이제 왔냐 묻지 않으시고 더러워진 옷 그대로, 상처난 마음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외롭거나

지칠 때마다 동네 어귀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박신화 콰이어, 그리고 이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순 김세미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다 보면요, 꽃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 모두 예쁘기만 한데요, 얼굴 높이 들고 노란 빛깔을 뿜듯이 뽐내는 해바라기나 땅에 붙어서 하늘거리는 채송화, 풍송화도 그 얼굴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가 들쑥날쑥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에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흐뭇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되대어 싹을 치우고 자라나 예쁜 얼굴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저 꽃들처럼 아름답기를 꿈꿔봅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윤형주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손재성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이죠.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렇게 함께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4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매주 출근하는 길에 방송 들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늘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에 늘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게요. 네, 3524님.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지? 왜 저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왜 저 부분에서 기뻐하지? 4524님 사연 보면서요. 아주 코끝이 찡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승리할게요. 야, 네, 이 말이요.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처럼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말 많이 하잖아요. 네, 승리할게요. 와, 더 마음에 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할게요. 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름철 이 후다지근하고 끈적이는 이 날씨처럼 힘겨울 때 있잖아요. 쏟아지는 장마 소나기처럼 네,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것들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서로가 승리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런 말도 큰 위로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깊게 드는 거예요. 네, 피곤한 몸이 끌고 출근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4, 5, 이 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띄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께 늘 있고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죠. 네,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상 기후의 어지럼증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드리고 다짐할 것은요. 바람과 물과 흙이 지으신 대로 함께 사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알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백성에게 화려한 표적보다 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바른 방향은 알려주십니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조급함의 소리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 모든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조용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피아 월십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 거닐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보다 계산했고 기다리기보다 급히 도움을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실지라도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방법을 찾고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크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조급하게 몰아세우기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걷는 것이 순종이고 그 길 위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치우쳤을 때 다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분

저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걸음 가까이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보이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이 시간, 찬양 스케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복된 주일 밤 소중함을 더해가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모두의 마음속에 물음이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답이 되시죠. 이 시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준비한 첫 찬양입니다.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으로 문을 열게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나는 행복을 찾는 사람인가?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칭찬의 미소 하나에 두어 누군가의 하루의 행복이란 문을 열어주는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주는 사람임을 고백해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김수지의 행복, 컨템포디보 2022년 가을음악회 찬양 실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으로 듣고 오셨어요.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FM 90.3MHz 포항교통방송 찬양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되었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도 하지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득 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찬양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Goodness of God 찬양 함께 나누며 인사드릴게요. 모두 행복한 여러분, 하나님의 맞는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스데반 집사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상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썼던 바울 사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 말로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모든 조건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생활이 궁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감사드려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서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들으셨습니다. 감사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의 양면과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개인들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영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감사한 사람 하나 덕분에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방금 찬양을 들으셨던 시편 50편 14절 말씀의 가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했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필수 조건은 감사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한숨 쉬면 한숨 쉴 일이 계속 많아지고요. 감사는 일종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죠. 엎드려 팔굽혀 폈다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5번, 10번 하기가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10번, 20번이 반복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반복하면 더 큰 감사로 커져 나갑니다. 기도도 반복하면 생활화가 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항상 기뻐해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박형근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행복은 감사로 시작해요 였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감사의 조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첫 번째, 택함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고 택하시고 또한 추하고 더러운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지요.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의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 감사하십시다. 찬양입니다. 최명자님의 음성으로 감사 찬송 날고 나신 주 감사.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지명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좋다. 나쁜 소망이 있고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희망적이라 해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 소망, 좋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김대환과 조수진의 음성으로 들으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 산 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했습니다. 다윗 임금의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 다윗 임금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출발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한마디로 내가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하는 고백, 바로 다윗 임금의 감사의 출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감사의 출발입니다. 아니, 참된 감사의 기본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는 범사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하지 않고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과 나의 낮아짐을 깨달았을 때 고백되는 진정한 감사, 내가 무엇이 관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내가 무엇이 간대 라는 겸손과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첫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맥추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려 만든 수확이지만, 고생하고 쫓아다닌 소득이지만,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으며 손에 쥔 결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 바로 이것이 다윗 임금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주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국립합창.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남궁송옥의 내 모든 사랑 주께 드려요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한 성도가 베드로 사도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하늘나라를 두루 구경시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사들로 가득 붐빈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서로 가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접수철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서 접수하죠. 성도가 그 접수처를 유심히 바라보니 끔찍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 도처의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 기도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나와 베드로와 성도는 다시 걷다가 두 번째 부서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철 안에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기도하며 바랬던 청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는 거죠. 성도가 들여다보니 정말 이곳 또한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이 포장되어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작업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고 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천사 단 한 명만이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확인철 안에. 아, 그런데 어째 이곳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 지상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그 남자는 물었습니다. 아니,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로 찾고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주께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음성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이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2: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일상이야 라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똑같은 업무,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들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흑백 사진 같던 세상에 정말 총천연색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고민들이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또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매일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하나님 나라, 강찬의 하나님 나라는 헤븐리 터치 월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수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에 이미 이기신.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세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는 원주민들이 마귀의 숲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탄 숭배와 주술이 지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 숲의 법과 공포에 묶여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서 어우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둠의 땅이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존 헌터는 그곳을 사탄의 집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 할 잃어버린 땅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주술사들의 협박과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그 숲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숲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배하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하신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결박이 깨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과 사역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AJ 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 탈북민 인권 단체들의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 이 탈북민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뭐 성매매나 노예, 노동 이런 것에 묶여있는 참혹한 현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직 폭력배와 이 사탄적인 착취 시스템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을 구출하는 활동가분들은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가분들은 조직의 그 감시를 뚫고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탈출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되어 있고 착취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걸리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살아갈 때 힘들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정석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들으시고요,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느님 들으셨고요. 또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시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셨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이 당시 공산 정권은 목사님을 고문하고 세뇌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도록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결박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수년간의 독방 생활과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을 성전으로 바꾸셨는데요. 목사님은 감옥 벽에 복음을 적고 또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결박 도구로 사용했던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더 강하신 분인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탄의 가장 깊은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사탄의 병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장종택 목사님의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래요.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 테마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서머 스페셜 6주간 하면서는 제가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간혹 모르시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나갈 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참된 희락과 화평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 누려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한 줄기로서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기쁨, 화평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의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했을 때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여기며 경배하며 제사 지내려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담담했던 그들이 군중들의 환호와 경배 앞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영광과 박수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그것이 유혹이자 시험임을 분별했던 것이죠. 핍박과 비난은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지만 칭찬과 박수는 바로 그 전도자를 넘어뜨리는 더 강력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향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듬 오브 프레이즈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서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이 싹 드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또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또 선택을 놓고 의심이 싹틀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 또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또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의심 대신엔 감사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해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그런 편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수록 그러려니 할 때도 있고 또는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싫어서일까요? 의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주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오늘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요, 우리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국에서 방송 함께 하실 때마다 북녘 성도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마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윤아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윤아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0: 네.
1: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0: 저를 기차역까지 발행해주셨죠.
1: 너라도 가서 살아라.
0: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1: 네.
0: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1: 어머니가?
0: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1: 네.
0: 이런 것도 다 들었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1: 네,
0: 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1: 야.
0: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 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1: 와.
0: 나왔던 얘기인 거죠.
1: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0: 그렇죠. 나중에
1: 네.
0: 다
1: 이제 오셔서
0: 예.
1: 야.
0: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1: 조만 네.
0: 삼국으로 돌리시고.
1: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0: 네.
1: 있으면서 왔는데
0: 맞아요.
1: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0: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1: 아빠가 먼저.
0: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1: 야.
0: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1: 네.
0: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1: 그러니까요.
0: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1: 그쵸, 그쵸.
0: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1: 오.
0: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1: 하려면.
0: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1: 그쵸. 두근두근. 경기 일으킬 만큼.
0: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1: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0: 네.
1: 그런 상황일 거예요.
0: 네.
1: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0: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에미나이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1: 아.
0: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1: 네.
0: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1: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0: 나왔어요.
1: 네.
0: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1: 네.
0: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1: 네.
0: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1: 네.
0: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1: 경찰서에서?
0: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마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1: 네.
0: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1: 아~
0: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1: 야~
0: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다음에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 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아,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아, 나 좀 풀어 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0: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1: 하...
0: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1: 정말 단체 그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0: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예.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야.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격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야.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이럽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네,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훌레벌떡 예.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죠.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러면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선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단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지난해 10월에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부의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크루즈 방한객은 20만 6,542명으로 전월보다 13.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는데요. 크루즈 방한객은 승객과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을 합산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한객도 7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항구별로는 서귀포항이 8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 7만 8천 명, 인천항 2만 5천 명, 제주항 1만 7천 명 순으로 집계돼 제주 지역 입국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9만 3천 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입항은 모두 65회였으며 선박 한 척당 평균 3,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자바스크립트 공식 저장소인 npm에서 유명 패키지를 정교하게 모방한 악성 패키지 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설명과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복제해 정상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가 보안 점검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실제 악성 기능은 설치 이후 외부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다단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컴퓨터를 거점으로 기업 시스템에 침투해 화면 감시와 원격 제어, 가상화폐 지갑과 로그인 정보 탈취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소는 이번 공격의 위장 방식과 정보 탈취 기법 등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가짜 패키지는 저장소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설치한 개발자와 기업은 시스템 점검과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김 목사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석방을 요구한 지약두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초당적 노력의 결과라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증언하도록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종교를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직 주중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슨은 김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수감된 다른 양심수들의 석방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8년 만에 부친과 재회한 김 목사의 딸은 기적을 목격한 것 같아 기쁨이 벅차오른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100세 이상 노인은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척추와 고관절 수술이 가장 많았고, 심장시술과 대장암, 위암, 담낭절제 등 다양한 수술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만 101세 직장암 환자는 최근 로봇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없이 열흘 만에 퇴원했으며, 101세 고관절 골절 환자와 103세 심장질환 환자도 각각 수술과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복강경과 로봇 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부담도 줄었다며, 초고령 환자의 치료 여부는 나이보다 심장과 폐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의 위성을 발사해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위성 양산 기술을 확보한 뒤 2032년 검증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위성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2034년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고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 전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2032년 계획보다 앞당겨 2030년 누리호를 이용한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 위성과

2031년 지구달 과학탐사선 발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었습니다. 최근 강릉 안목해변과 경포해변 앞바다에서도 상어 목격 신고가 접수되면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 1.9도 높은 16.3도를 기록한 데다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출현 건수 증가가 곧 상어 개체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건수와 조업 환경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상어 발견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해경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506명, 확진자는 1,5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28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확진자 가운데 254명은 회복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는 354명 가운데서도 110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지역이 3개 주 36개 보건구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원인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치료제와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활동하던 송금 브로커는 지난달 평안남도의 한 탈북민 가족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직후 보위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해당 가족은 사전에 돈을 받겠다고 연락했지만 브로커가 현지에 도착하자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전달된 자금을 모두 몰수했으며 브로커는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도록 압박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신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로 북한 내 비공식 송금망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내륙 지역 송금은 위험 부담이 커져 고액 의뢰가 아니면 브로커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당분간 내륙 지역 송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큰 돈을 벌 기회로 여겨져 경쟁적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원을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해외 파견 과정의 부정부채 단속 강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실제 손해 주는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 파견 매력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여전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화교들은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유심칩을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집에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국제통신센터나 무역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국제

통화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화교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위부에 맡겼다가 귀환 후 다시 찾아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 휴대전화로 국제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유심칩 등록과 관리 방식으로 볼 때 당국의 감청과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화교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26도, 강계 25도, 희천이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안주 30도, 강계와 희천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신계 25도, 개성 24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사리원 29도,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턴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5도, 평강과 청진 24도, 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4도, 평강과 청진 29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성령과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더다 하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가운데 긍휼이 더하여지기를, 복음이 진동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회개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첫 찬송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역사 한장 가운데 가득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소망,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먼저는 박신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연주 찬송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붙드소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죄의 결과는 지어야 돼요. 벳세바하고 난 아들이 얼마 살다가 죽었어. 개가 병들어 죽게 돼 있을 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털털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고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아니 개가 병들어 죽을 때는 식사를 전폐했더니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는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개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요 가수인 토니 환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197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1957년 교통사고로 갈빗대 일곱 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완전히 파열됐고 척추뼈가 달구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3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의식이 조금 생겼어요. 그 부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엔 당신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노스 데코다에 사는데 목사입니다. 시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 귀에다가 전화기를 넣고 3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 하나님이 참새를 지키신다. His eyes is on the sparrow. 그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토니 판테인은 이제 덤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가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I am his to command. 불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헤트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두려움이 없네라는 가사가 있는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지키시는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그런 매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정착 5년 정도 된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좀 이곳에 딱 정착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바로 했던 아르바이트
0: 네.
1: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가 대창집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몇 군데 정도 경험했던 거예요? 식당 그리고?
0: 저는 아르바이트를 막 여러 군데 많이 해봤어요. 식당도 해보고 옷가게?
1: 옷가게요?
0: 네, 맞아요. 그 옷가게 같은 데서도 이제 판매 같은 것도 해보고
1: 어떻게 그러면은 옷가게를 저도 해봤는데
0: 아 그래요?
1: 저 같은 내향형은
0: 네네
1: 힘들거든요. 막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여기 요즘 계절에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괜찮으셨어요?
0: 아 네 저는 약간 아첨을 좀 잘 떨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1: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0: 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네.
1: 남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0: 아니요, 여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1: 네?
0: 아, 근데
1: 네.
0: 네, 저희 매장이 사실 개인적인 손님보다는 도매 같은 거를 하는 매장이었어요.
1: 아.
0: 사장님들한테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더 이렇게 넣는 그런 매장이었어가지고 이제 개인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1: 아니 대량으로 왔으면 더욱이나 막 가격 흥정하려고 하고
0: 맞아요.
1: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 뭐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사장님이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저는 그냥 이제 업무 그 이제
1: 힘쓰는 일.
0: 아, 뭐 힘쓰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같은 거 재고 관리도 하고
1: 아~
0: 맞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1: 행정적인 부분.
0: 네, 행정적인 부분.
1: 그럼 식당이랑 옷가게랑
0: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어요. 너 했었고.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업이 돼서 회사에서도 좀 몇 개월 일했었고요.
1: 회사에서 행정일 맡던 거예요?
0: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1: 영업이요?
0: 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했습니다.
1: 전혀 안 가시죠.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몇 차례 뵙고 있잖아요.
0: 네네.
1: 아마 요거를 일단 두 번째 이상 들으신 분들은 영업?
0: 맞습니다.
1: 무슨 영업 하셨어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0: 아니
1: 뭐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0: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수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1: 수전?
0: 네, 수전이라고 네 맞아 샤워기라든지 집에 막 주방에 그 설치하는 그
1: 아.
0: 수도라든지
1: 네.
0: 변기 이런
1: 네네.
0: 수전 그거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이제

0: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러 지점들이 있었어요. 막 전국에
1: 네.
0: 지점 판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고 그 지점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점장님들이랑 만나서 뭐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빨리빨리 좀 팔게 뭔가 이렇게
1: 네.
0: 네 그런 이제 영업이었는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냥 이제 살자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1: 와.
0: 뭔가 이것저것 제가 이제 가릴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영업직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영업은 뭔가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1: 그쵸.
0: 그냥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하는 거니까 회사 내에서도 사실 경쟁이 좀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들끼리 이제 얼마 더 내가 더 많이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제가 상황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릴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지켜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땐 안
0: 네,
1: 그랬던
0: 그때는 못
1: 거예요.
0: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회 공동체 여러 군데 이렇게 속하다 보면은
0: 네.
1: 더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지워지는 것 같아요.
0: 뭐 그쵸 이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앙 그 교회라든지 이런 거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그 회사를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약간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그 공백 기간에. 근데 이제 이게 면접을 보러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이제 100%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20군데 정도 이제 면접을 봤었거든요.
1: 진짜요?
0: 근데 아 20군데까지는 아니고 한 15개 정도? 15개 이제 회사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뭐 부산에도 내려가고 대구에도 가고 뭐 그냥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제가 다 갔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이 정도로 다 떨어진다고 뭔가 자신감이 다 이제 없어지고 아니 그래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1: 여기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2030 세대의 취업난을
0: 네
1: 곡스란히
0: 맞아요.
1: 느끼셨어요.
0: 거스란히 느꼈는데다가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달라서인가라는 그런
1: 그럴 수
0: 약간
1: 있죠.
0: 맞아요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실력이라든지 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사실 인정을 할 건데 뭐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뭐 생각하는 뭐 사람 문화가 달라서 뭐 회사에서 나를 거절하는 건가라는 그런 약간 나만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1: 와, 그러니까 여행 가는 기분으로 여기 온 거죠. 나만의.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작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 부딪혀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제 이 정도 다 탈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는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문득 그때 이제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이전에 알고 그 하나원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1: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러면은 이 교회 한번 나가봐라
0: 네.
1: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 교회 바로 나간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가는 그 걸음에 한 번, 두번 예배를 드리고, 좀 나에게 소중한 일요일인데 하면서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왔을까요?
0: 아, 저는 사실 약 누군가한테 약속을 하면 보통은 좀 지키는 편이긴 해요. 저는 교회에 나간 것도 어찌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저는 그 약속을 저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한테 내가 어떤 누군가랑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북의 주민분들도 함께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0: 네.
1: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0: 네.
1: 아니, 그럼 누구랑 그런 약속을 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준우 형제님에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약속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또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고난과 시련을 많이 주셨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1: 인도와 은혜 하나님,
0: 네.
1: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고난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고난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나갈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못하니까
0: 네.
1: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북녘 땅 곳곳에서도 고스란히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 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후 강을 건넌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도 여름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1: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우리는 마시면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은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땀으로 네. 배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분들에게도 수분 섭취를 네, 물을 맞습니다. 많이 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 2009년 10월 수도요금 8,500원이 나왔습니다.
0: 오늘은 수도요금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수도요금의 개념이 있을까요?
1: 우선 수도요금 하면
0: 네.
1: 우리 한국은 수도가 나오는 게 단 1초도 멎은 적이 없잖아요.
0: 그쵸.
1: 예, 24시간 계속 나오고 365일 계속 나옵니다.
0: 물이 틀면 계속
1: 무조건 나오죠. 근데 북한은 거죠. 수도꼭지가 항상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이 나오려면
0: 네.
1: 항상 전기가 잘 보상돼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제가 기억은 물 하면 한국은 너무도 좋은 물들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깨끗하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죠. 우선 장마철이면 물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더러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저 고향 같은 데 가면 압록강이나 가서 물을 길어 먹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제 기억에도 8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사용료, 뭐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나 수도가 조금씩 보상돼 가지고 그래도 요금이 우리 고지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명시서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90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물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이 수도 이거 상수도 이 고지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
0: 네.
1: 아마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좀 예, 의문시할 것 같습니다.
0: 사용한 그 가정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 수도세, 수도요금인데 네. 그렇게 쓴 만큼 요금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1: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 집마다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0: 네.
1: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계기가 달려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유량 속도라든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전달해 보니까 24 립방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립방수가 그 이제 계지 따라서 마지막에 고지서 오는 거 보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딱 나오고 요금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0: 네.
1: 너무 신기해요.
0: 네. 추적이 다 되는 시스템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래서 첫 고지서가 첫 그 수도요금 고지서가 대표님은 8,500원이었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지금보다는 그때는 물좀 적게 썼죠. 근데 그때 한달 비용이 도저히 8,500원이니까 전 놀랐어요, 사실은. 북한은 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안 나오면
1: 네.
0: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가지고 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50리터 빵뚜 하나면 그게 아마 한달 월급 될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은.
1: 50리터의
0: 예,
1: 물이
0: 물을 막 이제 샀어요.
1: 한
0: 그게.
1: 달의 월급.
0: 예, 그러니까
1: 네.
0: 일반 돈못 버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샘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구루마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도시 다니면서 물 팔아요. 그걸 이제 50리터 통째로 못 사면 먹는 물을 이제
1: 네.
0: 빵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물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만 원도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좀물좀 괜찮게 쓰기도 하고 이제 10년 더퍽 지났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달 월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 보면 4만 원 꼴로 지금 나가거든요.
1: 네.
0: 근데 북한에서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 물쓴걸 가지고 돈 이제 나올 때 보니까 고지서가 8,500원 하니까 저는 와, 이렇게 물값이 싸네.
1: 6~7달러 정도죠.
0: 왜냐면
1: 네.
0: 북한은 물을 아끼면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항상
1: 그렇죠.
0: 틀리게 되면 더울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더울 때는 또 거의 찬물로 막 샤워도 하긴 하는데 하루 물 쓰는 거 보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집안에 목욕탕 같은 그런 샤워하는 데가
1: 네,
0: 있잖아요.
1: 욕조가 다 있죠.
0: 욕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돼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1: 지금도 그 가정집에서 2인, 3인 가정집에서도 8달러, 10달러 정도로도 충당이 되는 것
0: 네,
1: 같아요. 한
0: 맞습니다.
1: 달에.
0: 제가 지금 전달해 보니까
1: 네.
0: 24립방 그래도 작진 않죠. 북한에서 상상 못합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나온 게 2만 원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어떻든 한국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전기나 수도도 주면서 그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 비용이 월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0: 이게.
1: 네.
0: 네.
1: 근데 또이 수돗물을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0: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그대로 좀 먹었어요. 먹어도 물이 엄청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우리가 후에 보니까 이제 생수도 사 먹고 뭐 정수기 사 놓고 하긴 했었는데
1: 네.
0: 근데 실제 이제 한국의 서울의 물 아리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자주 집에 이제 검열 오더라고요. 검사 와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이제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건 먹어도 되는 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1: 네.
0: 유럽인들은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먹는데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 수돗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분들 그 습관에서 그러는지 그대로 먹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을 사 먹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사 먹고 정수기라고 하는 이제
1: 네.
0: 필터 있는 걸 가지고 또다해 먹고 그러잖아요.
1: 그리고 물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물을 살 때도 가격도 참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데,
0: 네.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0: 예.
1: 북녘 땅에서는 일상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린 것 같아요.
0: 북한은 물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쌀보다 비싼 게 나무고 나무보다 비싼 게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막 먹는 물 자체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그 생수를 북한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죠. 참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 좀알수 있게끔 이야기 해봐야 될 건데, 어떻든 북한은 물 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긷는 데 내려가면 아파트 높은 층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 살때 24층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꼭대까지 물을 올리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이 아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집이 있어야지 자주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때 가서 물을 긷는데 그런 물 긷는 것마저도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소리 이제 줄 섰다가 끼어들었다고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물 싸움에 물 대신 싸움을 하고
1: 정말요?
0: 엄청 힘들어요, 북한은.
1: 근데 이곳에서는 고층으로

0: 갈수록 사실 더 좋은 층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럼
1: 그렇습니다.
0: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1: 그렇습니다.
0: 낮은
1: 예.
0: 층일수록.
1: 그렇죠. 낮을수록 비쌉니다, 북한은. 아파트가. 할수 없어요. 왜냐면 낮을수록 1리비트가 있잖아요. 갑자기
0: 네.
1: 집어서버려요. 그러면 1리비트 때문에
0: 세상에.
1: 제가 24층을 출퇴근 시간에
0: 어머머머머.
1: 멈춰가지고 거기서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철이 끝나는 시간대 되면 저녁 10시 그때부터는 1리비트가 이제 북한은 승강기라 그러거든요.
0: 네.
1: 승강기가 멎어버려요. 왜냐하면 갈공이 있는데 갈공이 퇴근해 버려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때도 이제 늦게까지
0: 네.
1: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0: 와.
1: 야, 숨차거든요. 올라가는 게 가다가 도중에 또 한참 헐떡헐떡거리며 또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0: 그렇게 운동하셨나 봐요, 대표님.
1: 예.
0: 체력이
1: 아, 그리고
0: 좋으셨잖아요.
1: 내려올 때도 보면 1비트가 멈춰버렸잖아요.
0: 네.
1: 막 내려다 보면
0: 세상에.
1: 마지막 1층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벽 가서 한창 이제 짚고서 조금 있다가 가야 돼요.
0: 회사 지각도 하면 안 되고.
1: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 물은 어찌 보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물의 전쟁.
0: 와.
1: 네.
0: 물의 전쟁, 이 부분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참 서로의 일상의 그런 차이점도 많은 것 같아요.
1: 예, 그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보게 되면
0: 네.
1: 이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이제 물도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을 우리 대한민국은 흔하게 정말 대한민국은 뭐 걱정 없이 쓰고 있는데
0: 네.
1: 북한이 못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0: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 맞습니다.
0: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누리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할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돈내산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남과 북의 언어로 된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한 차례씩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목포의 온세대교회 유대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배를 타신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일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제자들은 지금 배가 파선 지경에 놓였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재정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는 풍랑을 만나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절대로 파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홀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거친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 참 자유를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도 은혜로우셨고요. 많은 학교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면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다음 세대의 영성 훈련에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제자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명에 충실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든든히 서기만 하면 그들의 장래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선한 동기로 행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을에 한 처녀를 열렬히 짝사랑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신학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신학생의 가슴에는 처녀를 향한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처녀는 양말 공장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학생은 양말 공장을 망하게 해서 처녀에게 복수하겠다는 엉뚱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신학생은 오랜 연구 끝에 편물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사람 몇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 하나로 훨씬 더 많은 천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성공을 향한 욕망이 신학생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청년은 성공을 위해 신학을 그만두고 편물 기계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기계의 도입을 망설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편물 기계라는 놀라운 발명을 했지만 잘못된 동기를 품었던 이 청년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성공도 거두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1589년 세계 최초로 편물 기계를 개발한 윌리엄 리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칼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좋은 능력도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로 시작된 것인지, 그 선한 동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감찰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선한 동기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과 비전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인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행군 나팔 소리로 임마누엘 목사 사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다가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0: 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로마의 제국의 황제를 몰아내고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커다란 허탈감 속에 있었음은 물론이요, 19절 보시면 자신들이 모여있던 집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였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하는 인사말이지만 이날 제자들에게 선포된 이 평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죽음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참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은 평강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 참 평강과 성령을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저들에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극도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또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과 이 성령은요 선교적인 단어고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가진 제자들에게 참 평강을 주심으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님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명에 맞는 능력을 권능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고 파송하고 계시며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서툴고 미워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삼키는 평강과 죽음을 이기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고 성령을 선포하시면서까지 저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따로 고안해 내신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성육신 시키셔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기에 예수님 또한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사건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사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었고 동시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또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이란 말은 어떤 분들이 거룩한 몸이라고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지 않죠. 이 성육신이란 말은 한자로 이룰성자의 살육자의 몸신자를 합한 말인데요,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 그 육신의 몸을 이루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듯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떤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까?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에덴 동산과 제단과 성막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언제 실제가 되었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었고 실제가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지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내듯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여기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한 집에서 살아가길 바라시고 항상 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육신은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과 수단을 넘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요, 무엇보다 은혜와 겸손과 감사의 신앙인 십자가의 신앙과 승리와 소망의 신앙인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성육신적인 신앙, 세상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보내셨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조심스럽게 가만히 다가가 그 옆자리를 지켜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부둥켜안는 그 성육신적인 신앙.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이 성육신적인 신앙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성육신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땅 사마리아에 사는 그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상처 많은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하시겠다고 억지로 지적하듯 몰아붙이시면서 큰 소리치며 다가가지 않으시고 봄바람과 같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고요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성경 버전인 새한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예수께서 물을 조금 달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새한글의 번역이 좀 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담아내는 그런 해석이라 저는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시작된 이 스몰 토크, 이 작고 소박한 대화를 통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자신을 찾아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물을 내려다볼 때마다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그녀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녀는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직업 회도는 바로 그 모습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듯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웃들과 민족들에게 다가가서 봄바람과 같이 자연스럽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때로는 폭풍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혼자 방 안에 머물며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뭉크의 작품과 같이 절규하며 사는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가 참 생명수가 되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위로를 전하여서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여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육신적인 신앙은 이 제자들을 보면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고 조금 서툴러도 되고 투박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종한 우리를 통해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미국 보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분도 참 세계적인 선교학자인데요, 데이나 로버트라는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계 선교의 미래는 지역교회의 아마추어리즘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마추어라는 말은 비전문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사랑하는 사람,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파송된 단어예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사람을 라틴어로 아마토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이 전문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록 전문적이진 않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톨 지역교회 안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평범한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의 세계 선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중에 신학교 간다고 할 때 그 자녀들이 선교사 떠나겠다고 할 때 여러분 두 팔 벌리고 환영할 수 있는 부모님들 우리 가운데 몇 분 계신지 아마 속으로는 말리고 싶고 그 바짓가랑이 잡아서라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계선교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세계선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교회 안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평범한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이 세계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의 삶과 사역이 전문적인가 완벽한가 묻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부터 물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요청이 있다면 조금 서툴러도 부족해도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평강과 성령을 선포하시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권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좀 서툴고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육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한 손과 발과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서투른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 가운데 참 평강과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서툴러 보이고 미숙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의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회사나 이 학교처럼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걸요? 제가요? 왜요?가 아니라 성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마토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뭉크의 그림과 같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외로움 속에서 온몸으로 버티며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역자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또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우리가 다가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 주님도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런 성육신적인 삶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는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되어 먼지투성이와 같이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고

그래서 나 홀로 버려져 그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어 웅크린 채 멍하니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나마저도 버리신 것 같아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서, 주가 가라 하신 길 외면하고 주의 못자국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절망하며 힘없이 뒤돌아서 울고 있는 이 어느 한센병 환자의 탄식하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이시고 들리시는지. 그런데 그의 탄식과 그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그 성육신적인 삶을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이 한센병 환자가 가장 자신의 인생의 절망인 그 순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참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내 몸에 있는 먼지 툭툭 털어내시며 상처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 속에 있다면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 한센병 환자는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온 이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노래하는데요. 더 놀랍고 감사하며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성육신적 사랑을 통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주의 못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고 절망하던 이 환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사랑 날 위해 있네요. 주의 소망 날 위해 있네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 제게 그런 마음 물밀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재정이 많은 교회, 제일 건물이 좋은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눈과 손과 마음에 나의 눈과 손과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너의 말과 걸음과 삶에 나의 말과 걸음과 삶이 있기를 바란다. 정말 나와 함께 사는 네가 되기를 바래. 그래서 항상 나와 사는 너를 통해, 그리고 나와 같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중진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절망과 아픔과 낙심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0: 난다. 이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음은 단지 저를 향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충진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부탁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눈과 손과 말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갈수록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적인 삶, 다가가는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인생,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게 그럴 리 없다고 통곡하며 절규하는 그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한센병 환자가 가장 자신의 절망적인 삶의 순간에 고백하게 되었던 이 고백의 노래를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분들이 부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열방의 백성들과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 273국에 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잔 값이라도 씹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랩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강렬한 햇볕 아래 울리는 매미의 낭낭한 울음소리, 노을 질 때 들리는 직장인들의 산뜻한 퇴근길 걸음소리, 저녁 산책로에서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 등 이처럼 다양한 색채의 소리가 있기에 이 세상은 참 정겹고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물들이는 소리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복된 소리, 생명의 소리, 바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다윗의 고백처럼요.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해요.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장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야, 여름이 되면 꼭 찾는 곳이 있죠. 바로 계곡. 시원한 계곡물은 바라만 봐도 더위가 가시는데요. 맛있는 수박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다들 느낌 아시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이 계곡보다 더, 수박보다 더 확실한 피서 방법이 있는데요. 맞아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 우리 함께 외치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으며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볼게요. 준비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이 무더운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시원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아침 우리 방송가족분들 또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보서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사과청 주스 한잔 마시면서 출석해요. PD님, 무더위지만 우리 보서PD님 반짝거리는 방송 이를 통해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스 한잔 딱 하시면서 이 극동방송 청취하시는 것, 샬조와 함께하는 그 무드 정말 좋은데요. 이 아침 또 주님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9507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뒤자리 2667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오늘도 37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서PD님께서 지키는 포항 극동방송이 있어 거뜬히 더위를 이기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출첵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가요? 세상에. 아니, 어제 그 차에 찍힌 요 기온을 보니까 40도라고요 이 포항이. 그래서 야, 야단났다, 정말 덥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 좀 습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히도. 그래서 그늘 아래 들어가면 좀 시원한 바람도 좀 간간히 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생각이 이렇게 뭐 그늘도 있고 또 극동방송도 있고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무더위를 좀 이렇게 뭐랄까 비껴갈 수 있는 그늘막 같은 곳이 또 여러 군데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곳이 포항 극동방송 이 샬주화가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원한 그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서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극동방송으로 오십시오. 시원함.

말씀과 찬양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고 있으니까요. 뒷자리 0688님 할렐루야예요. 오늘 의정부에서 출첵합니다 라고요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희 어제 청년부에서 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어요. 팥빙수, 망고빙수, 핫도그, 에이드, 판매인한데요.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사진도 공유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니 퀄리티가 세상에나 너무 좋은데요? 시중에서 파는 것 이상으로 보여요. 일단 되게 실하고 이 팥빙수의 팥이 아주 듬뿍 담겼습니다. 고명도 확실하고요. 아, 맛있겠다. 정말 시원해 보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호응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설레고 기쁨으로 충만하네요. 또 사진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2042님 오늘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우리 뒷자리 2642님께서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입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덥지만 그러니까 여름이겠죠. 서머 스페셜 지기 시원한 아침바람 같은 보석 PD님의 목소리가 시원합니다. 서머 스페셜 출석합니다. 신나는 월요팅 우리 함께 나아가요 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말 더우니까 그러니까 또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름은 좀 더워줘야 돼요. 땀도 좀 나야 됩니다. 아, 무척이나 덥지만 그러기에 또 여름 그러기에 또 우리 기쁨으로 이 여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륙사인님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성축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여름도 어느샌가 다 지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륙사인님 감사해요. 시원한 아침바람같이 이 아침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들꽃으로 시작해봐요 라고 또 사진도 이렇게 어여쁜 들꽃 사진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1772님 날씨가 덥지만 좋은 아침과 함께합니다. 피디님 주님의 숲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침 함께해 주시는 1772님 감사합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눠요. 뒷자리 우리 6809님 샬롬 첫 좋은 첫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엄청 많이 더웠어요. 굉장히 뜨겁고 더웠고 막 땀도 흘렀는데요. 또 실내에는 마치 천국처럼 시원한 에어컨 틀고 편하게 예배를 잘 드렸답니다. 어제도 오늘도 37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찬양 묵상하면서 시원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출석 체크 출석 받을게요. 두 글자 샘물 샘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샘물 샘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주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신성만 교수님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1: 은혜의 처방전.
0: 은혜의 처방전 박수.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는 처방전을 받는 시간, 은혜의 처방전. 지난 시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은혜 전해주셨는데요,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 상담센터 센터장이시자 한국중독상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바로 한동대 신성만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이 이른 아침 또 월요일 아침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드디어 이 시간 교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방송하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심리학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신성만입니다.
0: 와, 교수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너무 멋진 우리 또 교수님을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인데요. 자, 오랜만에 이곳 포항극동방송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지금 네.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교수님?
1: 네, 아유, 제가 그 한 10년 만에
0: 10년 만에
1: 네, 아주 강산이 변한 10년 만에 네, 포항극동방송 다시 찾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설레는 마음입니다.
0: 정말 기쁘고 설렘 가득한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학을 앞두고요, 우리 자녀 양육에 좀 고민 중인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중독 문제를 좀 조명하고 솔루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1: 아, 준비됐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솔루션이에요. 특별히 중독 문제와 관련해 은혜의 처방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두 자리 6809님,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라고 오늘의 샘물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은혜로운 문자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두 자리 0688님, 교수님 샬롬이라고 우리 또 신성만 교수님을 맞이해주시는 방송가족 분들이세요. 2875님, 샘물과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청취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샘물 출첵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출첵으로 샘물 두 글자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샘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802님, 샬롬, 햇빛이 오후 1시 같은 아침이에요. 보서 PD님의 시원시원한 목소리 덕에 몸도 영적 잠도 번쩍 깨네요. 모두 화요팅 합시다 라고 화요팅 합시다가 아니고 월요팅 합시다 라고 제가 아직 덜 깼나 봐요. 저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월요팅 합시다. 힘찬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63 하나님께서도요 샘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374님 샘물 하트 3개 감사해요. 오늘은 한동대학교 상담센터 센터장이시자 한국중독상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한동대 신성만 교수님 모시고 은혜의 처방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오늘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많은 분들이 익히 듣고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중독. 하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그 정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네. 그렇고요. 먼저 중독이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1: 네, 중독이라고 하면 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절력을 잃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조절력을 잃은 네. 상태.
1: 단순히 뭔가 좋아하거나 자주 한다 이런 것과는 다르죠.
0: 네.

0: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일단 결과가 나쁜데도 해로운 결과가 있는데도 계속하게 되는 것.
1: 네.
0: 두 번째, 조절이 안 되는 것. 그만두려고 한 시간만 하고 그만해야지 했는데 그게 절대 지켜지지 않는 상태. 이게 두 번째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1: 네.
0: 세 번째는 그 대상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지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나타날 때 우리가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조절력을 잃은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0: 네.
1: 특별히 해로운 결과가 계속 도출되고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행위를 놓지 못하는 거네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파멸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대상이 꼭 사물만 뿐만 아니라 뭐 게임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0: 그렇죠. 관계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죠.
1: 네.
0: 일이나 운동들도
1: 그죠.
0: 예, 몸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 객관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게 자칫 과해서 해로운 어떤 결과나 상태를 가지고 오매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놓지 못할 때, 조절하지 못할 때 우린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중독에 빠지는 그런 주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0: 이 이유들이 대단히 다양한데요. 일단 네. 그 타고나는 그 유전적인 취약성도 있습니다.
1: 유전적 취약성.
0: 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신체적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1: 네.
0: 감정적인 능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에 있어서의 문제가 큰 사람들도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모세나 베드로 같은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되게 활동적이고.
0: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관계하실 때에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관계하시죠.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만나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좋은 점이지만 또 나쁜 점은 이런 신체적인 유혹이나 경험들을 잘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1: 네.
0: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나 바울 같이 이 감정적인 부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또 바세바에게 넘어가고
1: 유혹당하고
0: 그렇죠. 또 마가를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바울과 같은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면과 약한 면이 같이 붙어 있죠.
1: 네.
0: 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이 사고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지혜로움. 그러니까 이 좋은 측면들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또 그것이 가지는 불균형들도 있죠.
1: 네.
0: 그래서 각자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중독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요즘은 너무 이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1: 예.
0: 이 중독으로 위안을 얻고 그리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중독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공감이 되고 새롭게 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타고난 유전적 취약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렇게 타고났어. 그래서 무너지고 중독이 되고 말 거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취약성을 더 잘 알아보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뒷자리 7240님, 샘물, 샘물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행복한 하루 되셔요. 하트 보내주셨는데 샘물로 물 흐르듯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행시 이렇게 낭독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행시 너무 멋져요. 우리 7240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호 사모님께서요, 교수님, 샘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구원에 중독되길 원합니다.
0: 네.
1: 요런 중독은 아주 바람직한 네. 중독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최근 더욱 붉어지고

0: 있는 사회 현상 바로 중독인데요. 사람들이 오늘날 더욱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0: 네.
1: 우리가 그 형제나 친척들이 많이 있으면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되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좌절들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그 자원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워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가족 사회에 살면은 아기들이 누구 한 명은 계속 울고 또 걔가 그치면 다른 애가
0: 울고
1: 울고 예.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접근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전에 도박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5시간 차를 몰고 가야 이 도박을 할수
0: 네,
1: 있는
0: 직접 갔어야 되잖아요.
1: 접근이 어려웠죠.
0: 네.
1: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뭐 군인들도
0: 다 한다고.
1: 군에서도 도박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자기상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0: 네,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저 때만 해도요, 교수님. 저 아기 때 진짜 뭔가 집 가면 바글바글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이럴 때. 부모님 계시고, 뭐 가끔씩 사촌 누나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는 한 대잖아요. 우리 누님들이 먼저 사용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곁가조로 옆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그냥 그려보고 무료하니까 책도 읽어보게 되고 그런
1: 그렇죠.
0: 다양한 매체를 오히려 더 사용하게 되는 어떤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교수님 말씀처럼 인터넷 다 되고 내가 컴퓨터 나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뛰어난 접근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를 더 올가매는 어떤 그런 구조적 환경이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중에서도 교수님, 요즘에 크게 또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이 청소년 중독 문제거든요.
1: 네, 그렇죠.
0: 이게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좀 문제인데요. 게임, 뭐 스마트폰, 마약, 성, 뭐 도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러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좀 시선이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1: 네,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게임을 하거나 SNS를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음란물이나
0: 네.
1: 성과 관련된 걸로 이어지고요.
0: 그죠?
1: 그리고는 거기서 도박과 마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속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 보듯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 놨어요.
0: 그쵸, 요즘 알고리즘까지.
1: 그렇습니다. 쇼츠를 보면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볼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알고리즘에 의한 흐름으로 바뀌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청소년기에는 특히 이 중독에 가장 취약한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뇌가 아직 불균형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쾌락이나 충동, 좋게 말하면 동기나 감정을 관장하는 그래서 거기를 균형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우리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적절한 판단을 하고 제동을 걸어주는 그 부위는 20대 중반까지 완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셀은 이제 가장 힘이 좋을 상태인데 브레이크는 아직 덜 만들어진 상태. 이런 상태의 청소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감이나 소속감이나 유능감을 그런 관계나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 상황에서 쉽게 얻어지지 않게 되니까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에
0: 네.
1: 학업 스트레스

0: 것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진짜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이 저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어떤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너 이거 볼래? 요거 되게 만족했네. 그럼 요것도 봐봐. 하면서 어느샌가 막 1시간, 3시간은 후딱 지나가 있고. 그러면서 교수님 말씀처럼, 아, 내 삶에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나 싶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성인인 저도요. 우리 청소년은 오죽할까 또 생각이 들면서, 우리 뒷자리 363 하나님, 주님 알고 나서 습관적으로 먹던 이 주류를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십니다.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363 하나님,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 진짜 이 청소년 중독 문제의 원인을요, 좀 다양하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좀 가령, 홀로 고립되는 시간이 높은 요런 학생들, 중독에 좀더 쉽게 노출되고 빠지기 쉽다. 요런 것도 맞겠죠, 교수님?
0: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원하는 것들을 얻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1: 네.
0: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서 현실적이지 않은 친구들 만남만 가지다 보니까 현실로 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1: 네. 인터넷 안에서의 그런 관계는 확실히 한정적이에요. 일단은 이 육체에 대한 그런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채팅이라든지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이 당장은 내 마음에 위안을 줄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는 더큰 공허로 빠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0: 네, 특히 청소년기에는 뇌의 이 회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는 시점인데요. 이런 중요한 경험들을 습득하고 그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어른이 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요, 청소년기에는 이 뇌의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Keep go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막 어떤 이렇게 매체라든지 어떤 그런 외부 어떤 불건전한 환경 어떤 자극들이 범람하다 보면 이게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발달이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성인이 됐을 때 그런 데에서 좀 문제가 빚어지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처리 9507님, 샘물. 샘 솟는 주님의 성령의 물이 넘치네요라고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내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출첵 제시어 샘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한동대학교 상담센터 센터장이시자 한국중독상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한동대 신성만 교수님 모시고 우리 중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 중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더불어서 문자로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청소년 중독이 문제가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좀 나눠주셨던 것처럼 좀 특정 어떤 뭐 뇌세포의 그런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절제력, 조절력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이게 우리가 아이 때는 신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거를 우선 배우죠.
1: 네.
0: 청소년기에는 이 감정을 균형 잡는 거를 배우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 가면서 생각을 균형 잡는 거를 배웁니다. 근데 그런 균형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이게 결국은 자기중심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이 자기 경험 또는 중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도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무서운 상황을 초래하죠.
1: 그렇군요.
0: 요즘 우리 믿음 안에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이런 중독적인 경향성이 보편화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의 활동을

0: 이어가는 것,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 일단 청소년기에는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시기고요. 우리 말씀처럼 또 성인은 생각의 균형성을 맞춰 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기의 감정의 균형. 아,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이 청소년기에는 이 균형이 왔다 갔다 좀 하잖아요.
0: 네.
1: 그때가 또 사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요 요렇게 균형이 좀 쏠릴 때 우리 부모님께 좀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0: 그렇죠.
1: 하지만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건데 그 감정의 균형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이 자기 중심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시의하는 바가 대단히 큰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내가 어떤 대상을 흠모하고 좋아하는 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교수님.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성장한 모습들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중독 경험들은 그런 것들을 지연시키고 그렇게 살수 없게 만들어 주죠. 그런 그 패턴이 아예 이 뇌의 구성 회로를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아주 부담 없이
1: 당연하게.
0: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게 중독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와, 정말 무섭습니다. 아, 요게 중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번 깊게 나눠보니까, 중독이 진짜 왜 더더욱이나 저희가 피해야 되는지, 잘 알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중독의 이 경향성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 붙들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리 1772님, 샘물은 못 마를 때 귀하지요. 물론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시편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저번에 로마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또 경향이 아닐까,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자리 7694님, 샬롬. 요즘 사회에 꼭 다뤄야 할 주제네요. 중독인 걸 머리로는 잘 알지만 행동으로 벗어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중독 예방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교수님. 아침 이른 강의 감사합니다라고 교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694님 말씀처럼요, 중독인 건 머리로는 때론 알고 있거든요. 아, 나 중독이구나. 나 게임 중독이구나. 나 스마트폰 치곤 중독이구나 싶을 때가 있지만, 요게 알면서도 이게 통제가 안될 때가 교수님 분명히 있거든요.
0: 그렇죠.
1: 요럴 때는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0: 이게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몰입하는가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자율감도 느끼고 싶고 유능감도 느끼고 싶고 소속감도 느끼고 싶은데 이것을 현실에서 느끼기가 대단히 쉽지 않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율감, 유능감을 획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소속감도 함께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둘 다가 다 만족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어떤 활동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자율감도 느끼고 소속감도 느끼고
1: 소속감도 있고,
0: 유능감도 느끼고 그래서 목표가 계속하게 되는 것이 되어 가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그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우는 패턴들이 다양하고 보다 현실적이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1: 전 요렇게 유능감, 소속감, 자율감을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 요게 또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의 또 책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뒷자리 우리 1772님, 게임 중독, 폰 중독인 요즘 사람들, 그리고 저도 반성합니다. 이렇게 반성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우리 1289님, 출첵, 샘물. 우리 신성만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아하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주말에만 보여주고 있고요. 쇼츠는 못 보게 하고 있는데, 짧은 영상보다 긴 영상은 좀 나을까요? 안 보여줄 수는 없어요. 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지금 막막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 그 부모님 두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방향성과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선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빠 말 다르고 엄마 말 다르고 이러면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어려운 거는 이제 도박이나 마약처럼 아예 끊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고요.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공부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1: 그죠.
0: 친구들과 의사소통 창구도 스마트폰이니까 이게 못 막습니다. 그러면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 몇 가지 지침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보다 장소와 상황을 목적으로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 시간보다 장소와.
0: 하루 2시간만 하겠다 이러면 계속
1: 예.
0: 싸웁니다. 2시간
1: 아.
0: 안 됐어. 아니야, 2시간 됐어.
1: 이거 여러 번본것 같은데.
0: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 예.
0: 그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것을 조절할 것인가부터 먼저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밥 먹을 때는 물론 이것도 엄마 아빠는 보시는데 아이는 못 보게 하면 안 되겠죠. 밥 먹을 때는 우리 가족은 안 본다. 잠잘 때 1시간 전부터는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숙제할 때는 다른 방에 둔다. 자, 요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에 침실에서 이거를 보고 계속 손에 놓지 못하는 거, 이게 되게 문제인데요. 밤늦게 이불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애들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충전 스테이션을 독립된 장소에서 만들어 두고 온 가족이 거기다 두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잠자리와 폰을 분리하시라는 거, 이거를 이제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잠안 자고 이걸 계속 보면 충동 조절이 다음 날더안 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 세 번째.
0: 앱별로 접근하시길 바래요. 스마트폰 사용 이렇게 뭉뚱그리면 이게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무한 스크롤 되는 그런 영상이나 앱, 또 너무 빠져 있는 SNS, 자, 너무 빠져 있는 게임들, 이런 것들 한두 개를 정해가지고요. 그것부터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용의 전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그앱몇 개를 타겟팅해서 그걸 조절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스마트폰 안에 이제 관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스크린 타임이라든가, 안드로이드는 패밀리 링크 같은 것들, 이런 앱 사용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밤 시간대는 앱이 안 열리게 하거나, 또 앱을 얼마나 쓰는지 같이 확인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 눈에 보이는 데에서 앱그어그 아이콘을 좀 뒤로 뺀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시간보다는 장소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확한 룰을 세팅을 하는 게참 중요하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이게, 아,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저도 지금 생각이 들어요. 나이 34 먹은 김보섭 PD도 이나 자신을 위한 이 방안들을 오늘 이 시간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 봅니다. 교수님, 오늘의 마지막 좀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곧 청소년들의 방학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요. 내 자녀는 중독으로부터 좀 안전할까? 걱정이 앞서는 부모님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좀 개괄적인 솔루션을 혹시 주실 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그 하루 구조가 애들한테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 구조를 규칙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더라도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잘 계획 세우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빈 시간들, 그러니까 게임이나 인터넷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함께 계획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0: 부모님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1: 네.
0: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도 방학 때 관계 회복의 기회를 아이들과 가지시면서 뭐 저는 여행 계획도 하고 또 함께 도서관이나 여러 장소를 살피러 다니기도 하고 또 방학 때 단기간으로 뭔가를 같이 배우기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1: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한테 너 그냥 하지 마 하고 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부모님 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나는데 왜 나는 못해? 라고 이제 불만이 생겨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갈등의 문제로 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손붙잡고 야외로 나가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건전한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우리 교수님의 또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리 1289님, 아하,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듣고 있어서 같이 규칙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라고 또 이렇게 문자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 오늘의 처방전 듣고 아, 요 방송 파일, 녹음 파일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처방전이라고 세 글자 더불어 보내주시면 오늘의 녹음 파일도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처방전 보내주시면 오늘의 이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뒷자리 9507님, 교수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312님, 샘물 같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중독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봤는데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중독.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 나도 중독자가 될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내용 명심하면서 중독에 더욱 지혜롭게 대처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좀 어떠셨나요?
0: 아, 네. 중독의 반대말은 단절이 아니고 연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대인에게 이 멍에와 흉악의 결박은 중독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실천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와, 교수님, 제게 큰 울림을 주는 이 마지막 또 말씀이었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단절이 아니고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주님께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결로 저희 자유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방송가족 분들 처방전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고 계세요. 2230님, 새싹분이신데 처방전 보내주셨고요. 우리 2875님께서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535님께서도 처방전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처방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처방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신성만 교수님과 함께 나눴던 오늘의 방송 파일,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내용 나눠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0: 네,
1: 끝으로 우리
0: 감사합니다.
1: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신앙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품어주는 공동체, 소속감과 의미를 주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 환경이 될수 있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좋은 신앙 공동체 연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우리 자녀에게 선사해 주는 것, 저희가 선사해 줄수 있는 그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뒷자리 363 하나님, 7240님, 9374님, 샘물 출첵 제시어 당첨되셨고요. 우리 1772님의 주님의 숲 신청곡 마지막으로 띄우면서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상담센터 센터장이시자 한국중독상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한동대 우리 신성만 교수님 모시고 서머 스페셜 맞이 은혜의 처방전 나눠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큰 은혜 전해주셔서

0: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처방전 1018님 보내주셨습니다. 처방전 처방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처방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녹음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처방전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한 분 한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 더불어서 이 처방전과 함께 주소, 이 메일 주소도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메일 주소 보내주셔야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메일 주소도 혹시 안 보내주셨던 분들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은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1부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속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첫째,

내가 약속의 말씀을 깨뜨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해요. 3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엎드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환경이 나아지기만을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3년이 되어서야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전임왕 사울과 그의 집안이 과거에 지은 죄가 기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수백 년 전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이를 합리화하고자 맹목적인 민족주의, 지역주의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사울이 기브온을 학살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그들도 공범인 것이죠. 결국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의 3년 기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한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 전체를 기근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불법의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졌기에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시고 3년 기근으로 나라를 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열심만 내세운다면 가정과 공동체에 영적 기근을 초래할 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반복되는 기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약속을 내 유익이나 명분, 편의로 가볍게 여기고 어긴 일이 있나요?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둘째, 죄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3절에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해요. 자신이 조상들의 허물을 대신 회개하고 그의 응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답해요. 고대 근동의 배상 관습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피해는 속전, 즉 돈으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돈을 거절해요. 만일 그들의 목적이 돈에 있었다면 이때다 싶어서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기득권을 챙기려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정의와 언약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돈이나 선물, 위자료 몇 푼으로 무마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하면서 상대방의 상처와 찢겨진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조건을 달지도 협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아요. 자신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보았기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존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일을 돈이나 호의로 적당히 무마하려 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할 기브온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기근 가운데서 자기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군인

0: 이던 저는 결혼 3년 차에 전처와 이혼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 사실을 감춘 채 몰래 재혼했어요. 그러나 중령으로 진급하자마자 유부녀와의 불륜이 드러나 강제 전역을 통보받았지요.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조선산업을 시작했어요. 조선업의 호황으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재물을 축적하자 지난날의 아픔을 망각한 채 다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찾아온 이혼 위기에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며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이중생활로 아내와 공동체를 철저히 속였어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붕괴되고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은 대가로 사업이 부도나서 결국 저는 수십억 원의 부채로 구속되었어요. 사울이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기부온 사람들을 죽여서 3년 기근이 찾아왔듯이 이 고난도 제가 세상 쾌락을 열심히 쫓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저는 3년간의 재판과 1년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지금은 출소한 지 8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10년째 물질의 기근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동생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11조와 저축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이혼과 재혼의 삶, 불륜으로 인한 강제 전역, 사업 부도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저는 교만과 음란을 회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저의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때마다 저의 죄와 수치를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여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근을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답변을 들은 기본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청합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면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해요. 이는 언뜻 비정하고 잔인한 보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기근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자손들을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고향이자 권력의 중심부였던 기브아에서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해요. 죄의 이유와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끝까지 내세웠던 나의 잘못된 열심, 이기심, 시기심과 교만, 분노, 무시와 미움 등의 죄를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목매달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그 기근을 끊어내고자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목을 밟는 적용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근 앞에서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며 정작 기근의 원인을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 때문에 주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손쉽게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부부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며 살아온 위선과 교만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기근을 초래했음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둔 죄를 주님과 공동체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그 목을 밟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영적 기근이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일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7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맥추절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2026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맥추감사주일에 관하여서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맥추절이 과연 무슨 절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맥추절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정해졌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정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또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감사의 축제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감사의 절기가 잘 지켜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기쁨, 감격의 것들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가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소한 7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세 개의 절기를 정확히 꼽으면서 그 세 번의 절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한 번으로 하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왜 세 번의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절기로서 지키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 세 개의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흐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년의 시간 속에서 이 절기가 배치된 그 상황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 안에는 한 최소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 수고했더니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삶의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또한 미래의 것들을 연관

장치로서 이 절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년에 세 차례 그 세 번의 절기는 바로 무교절 또한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이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이 넓게 부쳐 먹는 이 절편, 이 떡을 말하는 건데 대체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맛을 내려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고 혹은 단꿀을 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혹시 여행을 가시면 전병을 구하면 전병이 커요. 사람 얼굴보다 훨씬 큽니다. 그걸 사서 나누어서 먹는 건데 짭짤하고 맛이 있어요. 근데 무교병은 아무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누가 저한테 무교병을 선물했어요.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교병인가 신기해서 제가 기쁘게 뜯어서 먹었다가 제가 뱉을 뻔했습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밀가루 맛입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는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루에 조금씩 해서 열흘 동안 먹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무교절의 절기 가운데 먹었던 거죠.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때에 바로 무교병을 먹으며 나왔던 그 역사의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을 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첫것, 즉 사람에게는 장남 혹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쳐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바르면 문 밖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는 넘어가리라라고 말한 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고 그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잡았던 양을 빨리 삶아서 그 고기를 먹으며 너희의 떡을 붙여서 무교병을 먹고 이제 이 밤이 지나거든 너희는 길을 떠나라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에서의 생활, 이 400여 년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자유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 구원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포함하는 날로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정해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날이냐? 우리가 저 이방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건졌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은 날이라고 하는 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날부터 한 주간 동안에 무교절의 시간을 그 구원받은 것에 관한 감사의 축제로 지킵니다. 다만 그날에 먹었던 무교병의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다른 것은 먹지만 이 무교병도 같이 뜯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감사의 축제로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했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은혜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감사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끝에 보면 무교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그렇게 오늘 15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 감사가 없이 그저 입으로만 혹은 헛되이 말할까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정하여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옳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이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뭔가를 받으실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빈손으로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빈손으로는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캄의 의미가 뭐냐면 헛되다 혹은 쓸데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

말보다 내 앞에 헛되이 나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정말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라면 너희 마음도 감사의 마음을 담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저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감사가 담겨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교절에 큰 재물 가져와라 너희의 소를 엄청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헛되이 쓸데없이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무교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물질만 던져놓고 감사가 없는 것 이 자체도 쓸데없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또한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 여러분 은혜 얻은 사람 감사 있는 사람이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도 항상 그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맙다라고 그 의사를 표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가 없는 자식, 감사가 없는 자녀를 볼 때는 때로는 의구심을 갖죠. 저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가.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을 받고 내게 은혜를 입으면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아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접하면 그걸 그 상대의 그 호의를 받아준 걸로 알고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접을 하고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가 없고 그 감사에 관한 응대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무교절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며 이는 감사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겁니다. 참된 은혜의 사람은요, 그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교절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무교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시간으로 정해졌던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은요. 앞에 무교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약 50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 절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한 1월 중순쯤이에요. 그로부터 50일 정도 지나면 언제쯤이겠습니까? 4월 무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을에 추수해서 거두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저장하고 먹어왔는데 겨울을 넘기고 여기 봄까지 오는 동안에 대부분의 곡식은 다 소진돼 버립니다. 이제 창고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거두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굶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민족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민족의 특성이 어떠냐? 가을에 추수해서 거두어서 잘 저장해서 아껴서 먹다가 봄이 오면 또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야 되는 건데 그게 부족하면 굶죠.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이 말씀 전하는데 애들이 별로 안 믿는 눈치입니다. 아니 뭘 굶어? 라면 사다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에 있었죠. 이 춘궁기라고 말하는 4월 무렵이 되면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집에 쌀이 떨어지고 곡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풀을 갖다가 혹은 감자를 삶아서 그거 섞어서 먹으면서 지나왔던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를 지나는 시절이 바로 이때인 거였죠. 즉 우리 역사에도 우리 앞 세대에도 이런 걸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무서웠느냐. 자식들이 굶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맥추절의 보리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의 상황이 어떠하냐. 집에 양식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쩔쩔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바로 이 무교절 끝에
보리를 심고 나서 그 보리밭을 나갈 때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보리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이것이 빨리 자라날 수 있게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함 가운데 지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맥추절 무렵에 이 보리 열매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보리 열매를 보며 기뻐하면서 그 처음 것을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 처음 열매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마침내 보리 이삭이 익어서 이제 이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것을 추수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상황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입니다. 이 보리를 뿌리고 이 거두는 것에 수고한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잘라서 그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던 것은 내 삶에 이것을 주신 분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즉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 이 굶을 수 있고 또한 자식들 가운데 고통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무사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안도함으로 이 처음 열매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의 첫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풍요해서 만족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거둘 수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것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삶에 어려움 당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 무렵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많이 가져서 감사가 아니라 작은 것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이 어려움의 시절을 넘어갑니다라고 말하는 감사였던 거죠. 즉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기대했느냐? 어려운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더 좋은 것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에 관하여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문제를 겪을지라도 이 시간들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지나가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또한 내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이 딱 그와 같았던 겁니다. 이 맥추절에 이 보리 거둔 것을 가지고 이때를 우리가 무사히 잘 넘기면 저 가을 무렵에 마침내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과실과 우리의 모든 이 그동안 심었던 것들을 다 거두는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대 가운데 맥추절을 지나갔던 겁니다. 절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월 무렵인데 오늘 우리는 7월의 시간을 맥추절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잘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한 해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관하여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기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과 또 문제일들을 겪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1년에 이 중간까지 나올 수 있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내게 어려움 닥쳤을 때, 내게 문제가 있었을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조차도 하나님 그분 가운데 기도하며 견디었더니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안도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맥추절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나를 책임져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그분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은 사실은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와는 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의 일로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맥주를
의미 없는 날로 보내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려움,

그 문제 주와 함께 해결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받은 은혜에 관해서 마음껏 감사로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오늘 이 맥주절에 그들이 맞았던 것처럼 보리 한 줌을 움켜쥐고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감사가 나왔던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절에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바로 보리 한 줌에 그 거둔 것을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감사를 마음껏 표현했던 겁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입니다. 앞에 맥주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들판의 곡식으로서 앞에 보리 농사였다면 이제 밀의 농사로서 풍성하게 거두고 그 심었던 포도 열매 또 여러 과실의 열매들을 거두고 또 양의 것으로서의 소산을 거두고 그러니 여러분 이 가을 추장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 창고에 넣고 야 이것으로 이제 이 겨울을 잘 나겠다라고 안도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추수를 마치고 그 많은 것을 거두고 나서 아, 다 됐다라고 말하고 흥청망청 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거두어서 넣고 나서 이들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에 자기 집 앞에 지어놓은 초막에서 살면서 오히려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며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 조상들 저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은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그저 유랑하는 자들과 같이 천막에서 그 초막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즉 초막절의 상황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서 그 조상들이 지나왔던 그 역사의 상황,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초막절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연초에 그리고 연중에 이 연말에 바로 각각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정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감사를 표현하리라 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우리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뭘 보이는 겁니까?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죠. 이건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나아갈 때 그들에게 딸린 그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 이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온 가족과 함께 맥주절에는 맥주절에 거둔 것으로 수장절에는 수장절에 거둔 것으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기념했던 절기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의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평안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풍요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희한한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부유가 채워지고 너희 손에 마

하는 것이 주어지면 너희가 혹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은혜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너희 뜻대로 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던 거거든요. 어디쯤 나오냐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러한 경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들 손에 많은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 많은 것을 누릴 때 자칫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릴까라고 걱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 현상이 드러납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를 얻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던 여러 곡식을 거두고 또 양의 목주 가운데 또 부유한 재산을 증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안 나가는 겁니다. 혹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들의 모습에 그 악한 행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렇게 강력하게 정복하며 들어왔던 이들이 오히려 사사기에 가면 옆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 저 메소보다미아, 모압, 암몬 이들에게 침략당하고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그들이 자기들의 몸으로, 삶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게 아닙니다. 1년의 시간 가운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며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며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라. 한 해의 그 긴 사이클 가운데 그 감사의 절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삶의 기본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무너져버리자 삶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을 안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오는 거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날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나온 것이며 특별히 맥주 감사지라고 하는 절기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지난 이 6개월의 시간 주와 함께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념의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다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때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는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것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걸 증명한 겁니다. 맥추절에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수장절에 더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나올 때

0: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너희의 감사를 나타낼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맥주절은 바로 그러한 감사의 한 폭판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겪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정해진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의 절반을 주와 함께 걸어왔으며 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얻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를 안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거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또한 나의 남겨진 삶의 여정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주가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보다 혹은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얻는 귀한 인생,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게, 내 삶의 어려움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내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오늘 감사의 절기를 청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지난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